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10월 11일 일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모태기 외상이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전화회담하고 트럼프 정부가 ICC, 국제형사재판소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데 대한 일본 측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모태기 외상과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10일 밤약 15분간 전화회담했습니다. 회담에서 모태기 외상은 트럼프 정부가 9일 ICC, 국제형사재판소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국제사회에서의 법의 지배를 일관되게 중시하고 있다는 일본 측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모태기 외상과 루비오 장관은 긴밀하게 의사소통을 계속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모태기 외상은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 대원이 강도 살인 혐의로 체포된 사건에 대해 재차 유감의 뜻을 전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일미 간의 협의에 나가기로 확인했습니다. 이에 앞서 모태기 외상은 ICC의 아카네 토모코 소장과도 전화로 약 15분간 회담했습니다. 회담의 자세한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트럼프 정부의 이번 제재 발표에 따라 향후 대응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보입니다.
1: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나비 필라이 씨가 노르웨이에서 열린 행사에 온라인으로 참석해 국제형사재판소 ICC를 둘러싼 상황에 위기감을 나타냈습니다. ICC 재판관 등을 역임한 필라이 씨는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에서 10일 열린 노벨 평화상 관련 행사에 온라인으로 참석했습니다. ICC와 관련해서는 아카네 토모코 소장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9일 ICC 자체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필라이 씨는 행사에서 특히 ICC의 존속에 관해 매우 큰 긴장과 불안이 있고 많은 직원이 위협에 노출돼 있다고 느끼고 있다면서 ICC를 둘러싼 상황에 위기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염두에 두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나라가 ICC의 판사가 내린 사법적 판단을 이유로 제재를 발표한 것이라며 전대미문이며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하고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0: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ICC 국제형사재판소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한 데 따라 ICC에 가입한 125개국과 지역 가운데 일본을 포함한 21개국의 회원국 회의 의장단이 10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에서는 전례 없는 위협적인 조치의 확대는 재판소와 직원의 독립적인 사법 기능을 방해하려는 시도로 유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정의의 원칙과 사법의 독립을 견지하는 ICC와 그 직원을 지원해 간다는 결의를 재차 표명한다며 ICC에 대한 지지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아카네 소장 등에 부과된 제재를 포함해 철회하도록 요구했습니다.
1: 타이완의 라이칭더 총통이 건국기념일인 쌍십절 기념식 연설에서 중국이 압력을 강화하고 타이완 해협의 현 상황을 변경하려 한다며 방위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인도태평양 지역의 민주주의 국가에 연대를 호소했습니다. 타이완에서 10월 10일은 건국기념일을 의미하는 쌍십절로 타이베이의 총통부 앞에서는 10일 기념식이 열려 라이칭더 총통이 연설했습니다. 라이 총통은 중국이 군사력과 무력 공격에 이르지 않는 소위 회색지대의 수법으로 압력을 강화하고 타이완 해협의 현 상황을 변경하려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산업 등 타이완의 강점을 살려 방위력 강화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또 지난달 열린 미중 정상회담 등을 염두에 두고 미국과 중국이 대화를 통해 경쟁을 관리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하는 한편 타이완 사람들이 생존할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며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막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민주주의 국가가 연대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아울러 타이완은 평화를 소중히 하지만 자유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권위주의가 민주주의를 침식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책임 있는 행동으로 타이완 해협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지킬 것을 결의한다고 호소했습니다.
0: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정부에서 타이완 정책을 담당하는 타이완 사무 판공실의 대변인이 타이완의 라이칭더 총통의 연설에 대해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담화에서 타이완 독립이라는 분열의 사고방식에 집착하고 대륙의 위협을 과장하며 민주주의가 권위주의와 대립하고 있다는 허위 서사를 선전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타이완 해협 양안의 대립과 대결을 조장하고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리고 타이완 독립의 분열 세력에 단호하게 타격을 가하고 부 세력의 개입에 반대한다며 조국 통일의 대업과 민족 부흥의 위협을 추진할 것이라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1: 사우디아라비아 당국이 수도 리야드의 공항이 인접국 예멘의 반정부 세력 후티파의 공격을 받아 12명이 숨졌다고 11일 발표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항공당국 등에 따르면 수도 리야드에 있는 국제공항이 예멘의 반정부 세력 후티파로부터 여러 차례 공격을 받아 12명이 숨지고 309명이 다쳤습니다. 또 민간기와 공항시설에도 피해가 미쳐 한때 운항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후티파의 대변인은 탄도미사일 등으로 공항을 공격했다고 밝히고 공항뿐 아니라 에너지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공격을 경고했습니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 군 당국은 후티파의 미사일 설비를 공격했다고 밝히고 민간인과 민간시설에 대한 공격에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보복을 불사하겠다는 자세를 나타냈습니다.
0: 오사카부 내에서 열렸던 전통 행사인 단지리 축제에서 사용된 대형 수레인 단지리가 전복되는 사고가 잇따라 이즈미 사노시와 이즈미 오오츠시에서 모두 두 명이 사망했습니다. 10일 오전 11시쯤 단지리 축제가 열리고 있던 이즈미 사노시 나가타키 교차로 부근에서 달리던 단지리가 전복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고로 10대부터 50대까지 8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이 가운데 단지리에 발을 걸치고 방향을 틀 때 등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닭갈이라는 역할을 맡았던 이즈미 사노시의 51세 회사 임원이 전복된 단지리에 접촉해 사망했습니다. 다른 7명은 2명이 골절 등의 중상을 입었고 5명이 경상이라고 합니다. 또 10일 오후 1시쯤 이즈미 오오츠 단지리 축제가 열렸던 이즈미 오오츠시 미야쪼 교차로 부근에서 달리던 단지리가 전복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고로 마찬가지로 닭갈이 역할이었던 이즈미시의 48세 회사원이 단지리에 깔려 사망했습니다. 또 10대부터 60대의 9명이 부상으로 병원에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두 사고 모두 단지리를 끌면서 방향을 힘차게 바꿀 때 발생한 사고로 경찰이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1: 일본과 한국의 문화교류 행사인 한일축제 한마당이 10일 서울에서 열려 일본 문화에 관심이 있는 한국의 젊은이 등으로 붐볐습니다. 한일축제 한마당은 일본과 한국의 문화교류 행사로 문화교류 행사로는 최대 규모로 올해로 22회째를 맞았습니다. 행사장에는 기모노와 유카타 입어보기 등 일본의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부스가 설치돼 일본 문화에 관심이 있는 한국의 젊은이 등으로 붐볐습니다. 또한 양국의 어린이 합천당의 공연, 일본 무용과 한국의 전통 예능 판소리 공연도 진행돼 우후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행사장을 찾은 20대 한국인 여성은 많은 일본인과 만나 일본에 대해 직접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매우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인 남자 대학생은 SNS 등의 교류를 통해 한국이 단순히 이웃나라일 뿐 아니라 더 가까운 관계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에는 이춘경, 곽선영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32과 어떻게 가는지를 물어보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닌자의 열렬한 팬인 미국인 마이크는 친구 가이도와 고속버스를 타고 미에현 우에노시에 왔습니다. 역 근처의 한 의상 대여점에서 마이크는 닌자 복장으로 갈아입고 닌자 박물관을 향해 가려고 합니다.
0: 그럼 제32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마이크, 似合うね. かっこいい.
3: 嬉しいな。あの、すみません。忍者博物館まで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
2: この道をまっすぐ行ってください。博物館は左にあります。
3: わかり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2: さあ、行こう。
0: 内容を확인할까요？
1: 忍者복장을한마이크를보고가이토가이렇게말합니다。
2: 마이크, 似合うね.
0: 마이크, 어울려.
2: かっこいい.
0: 멋지다.
1: 마이크가 답합니다.
3: 嬉しいな.
0: 기쁘네.
1: 그리고 나서 행인에게 묻습니다.
3: あの,すみません.
0: 저기요.
3: 忍者博物館まで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
0: 忍者 박물관까지 어떻게 가면 돼요?
1: 행인이 답합니다.
2: この道をまっすぐ行ってください.
0: 이 길을 곧장 가세요.
2: 博物館は左にあります.
0: 박물관은 왼쪽에 있어요.
1: 마이크가 말합니다.
3: わかりました.
0: 알겠습니다.
3: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0: 감사합니다.
1: 가이토가 마이크에게 말합니다.
2: 자, 이거.
0: 자, 가자.
1: 닌자 박물관은 그리 멀지 않은가 보군요.
0: 우에노시역에서 닌자 박물관까지는 걸어서 10분쯤 걸리는데요. 가까이에는 닌자 복장을 빌려주는 가게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마이크, 似合うね. かっこいい.
3: 嬉しいな. あの、すみません. 忍者博物館まで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
2: この道をまっすぐ行ってください. 博物館は左にあります.
3: わかりました.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2: さあ、 行こう。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닌자 박물관까지 어떻게 가면 돼요?
3: 닌자 박물관まで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
0: 이걸 배우면 어떻게 가는지 물어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4: 닌자 박물관.
0: 닌자 박물관. 그 뒤에
4: 마데는
0: 까지라는 뜻의 조사입니다.
4: 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
0: 는 어떻게 가면 돼요? 라는 뜻이죠. 오늘의 포인트는 어떻게 가는지를 물어보는 표현입니다. 목적지인 장소에 조사
4: 마데를
0: 붙이고 그 뒤에
4: 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
0: 를 연결해서 물으면 목적지까지 가는 법을 묻는 표현이 됩니다.
4: 있다라
0: 는 동사 가다
4: 이크
0: 에

0: 조건을 나타내는 형태인데요. 여기에서는 그대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2: どう言ったらいいですか? 忍者博物館までどう言ったらいいですか?
1: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어떻게 가는지 물어보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교토역 앞에 버스 정류장에서 관광객이 묻습니다.
3: すみません. 金閣寺まで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 101番のバスに乗ってください.
0: 뜻을 확인할까요?
3: すみません.
1: 저기요.
0: 사람에게 말을 걸 때 표현이죠.
3: 金閣寺まで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
1: 金閣寺 절까지 어떻게 가면 돼요?
2: 金閣寺
0: 는 긴카쿠지 절인데 목적지입니다.
3: 101번 버스에 乗ってください.
1: 101번 버스를 타세요.
2: 101번은
0: 101번.
2: 버스는
0: 버스.
2: 乗って는
0: 乗る. 타다의 태형입니다.
2: 乗ってください는
0: 타세요 라는 뜻이죠.
1: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2: どう言ったらいいですか? 金閣寺まで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 すみません. 金閣寺まで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
0: 그럼 이 밖에도 어떻게 가는지를 묻는 연습을 해볼까요? 호텔에 가는 방법을 모른다고 가정하고 지도를 가리키면서 물어보세요. 이 호텔은?
2: このホテル. このホテル.
0: 입니다. 먼저
2: すみません.
0: 이라고 말을 걸고 나서 가는 법을 물어보세요. 자, 해보세요.
3: すみません. このホテルまで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 すみません. このホテルまで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
1: 잘 따라하셨어요?
0: 오늘의 관련 어휘 코너에서는 방향에 관한 표현을 배우겠습니다.
1: 먼저 오른쪽은
2: 미기,
1: 왼쪽은
2: 히다리
1: 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2: 미기, 히다리.
0: 다음에 곧장은
2: 마스그
0: 입니다.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2: 마스그.
0: 곧장 가세요는
2: 마스그 있대 그다사이
0: 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4: 마이크, 니아우네. 가꼬이.
5: 으레시이나. すみません. 닌자 박물관마데 도 잇따라 이이데스가?
4: この道をまっすぐ行ってください。博物館は左にあります。わかり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さあ、行こう。
6: 미아의 트래블 가이드.
1: 이어서 미아의 여행 안내 코너입니다. 마이크와 가이드는 미에현까지 고속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고속버스를 이용하면 시간은 걸리지만 비교적 저렴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일본의 고속버스에 대해서 전해드리죠.
0: 고속버스는 행선지에 따라서는 현지로 직행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야간 버스를 타면 자고 있는 동안에 이동할 수 있어서 시간도 절약할 수 있죠.
1: 네, 어떤 곳에 갈 수 있어요?
0: 노선이 다양해서 예를 들어 도쿄에서 나고야나 오사카, 교토 등지의 대도시로 가는 편은 물론이고 후지산이나 하코네, 쿠사스 온천 등으로 가는 직행편도 인기가 있죠.
1: 네, 어떻게 예약하나요?
0: 인터넷 등에서 간단하게 예약할 수도 있고요. 좌석을 지정할 수 있는 편도 있죠.

0: 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이재욱,
2: 이춘경,
1: 이 콤비,
2: 좋은 콤비,
1: 하나 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욱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춘경입니다.
0: 네, 오늘도 하나카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 네, 오늘도 애청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소개해드린 다음에 10월 25일부터의 저희 단파방송 새로운 주파수 안내 그리고 관광정보 저희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새로운 콘텐츠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그럼 오늘 하나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그럼 오늘은 먼저 일본 국내에서 모로도미 마사코님이 보내주신 사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카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로도미 마사코라고 합니다. 저는 예전에 한국어 독학을 하기 위해 NHK 라디오 한글 강좌를 자주 듣고 있었고 지금도 금요일만은 그냥 듣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날의 짧은 키 프레이즈를 대화 형식으로 발음해 주시는 분들 중에 혹시 이재욱 아나운서 계십니까? 목소리가 이재욱 아나운서처럼 들리는데요. NHK 라디오 한글 강좌의 역대 출연자분들 중에는 NHK 월드 재팬 코리언의 아나운서가 몇 명 계십니다. 어느 출연자님의 강좌도 매우 즐거웠던 것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이홍복 아나운서의 유머 넘치는 강좌가 매우 그립습니다. 지금도 일본말 첫걸음으로 이홍복 아나운서의 즐거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있으시면 하나카페에서 NHK 월드 재팬 코리언의 아나운서분들이나 PD분들의 모습이나 평상시 어떻게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계시는지 소개해 주십시오. 앞으로도 즐거운 프로그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모로토미 마사코님은요, 이 NHK 라디오 한글 강좌에서 그날의 짧은 키프레이즈를 대화 형식으로 발음하는 사람 중에 이재욱 아나운서가 계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질문을 해줬는데 어떠신가요?
1: 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제가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주변 사람도 다 모르는데 목소리를 어떻게, 거기 그 제 이름도 소개하지 않고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감춘 건 아니고요. 짧은 키프레이즈라 특별히 뭐 이름 소개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야, 예리하십니다. 모로토미님. 네, 그래도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모로토미 마사코님께서 언젠가 기회가 있으시면 카나카페에서 NHK 월드 재팬 코리언의 아나운서 분들이나 PD분들의 모습이나 또 평상시 어떻게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는지 소개해 주십시오 라고 써주셨죠?
0: 네, 실은 저희 방송에서는요, 과거에 연말연시 특집 방송과 그리고 4월 1일 코리안 서비스 개시 기념일, 6월 1일에 국제방송 기념일에 맞춰서 저희 코리안 서비스의 아나운서 그리고 제작진이 총 출연하는 그런 특집 방송을 방송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1: 네, 사실은 뭐 저도 그러지만 우리 야마시타 PD도 이제 40년 가까이 여기서 같이 일하고 있는데요. 옛날에는 저희들이 신년 특집 방송을 또 아나운서들과 또 제작진이 특집 방송에서 새해 포부 또 뭔가 계획을 하나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한다. 그래서 저는 좀 체중을 빼겠다 그랬는데 실패한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만 연말에는 저희들이 이제 아나운서라 그래도 좀 목소리를 다른

0: 에서 들려드렸으면 어떤가? 그래서 가라오케에서 모여서 노래를 해서 그것을 녹음해서 방송한 적도 있습니다.
1: 네, 6월 1일에 국제방송 기념일에는 저희 방송을 제작하는 모습을 소개하는 특집 방송을 모든 언어에서 방송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0: 네, 이 특집 방송을 통해서 아무래도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우리 저희 방송에 좀더 친근감을 느끼실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는 기회가 됐다고 그런 평가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하나카페에서도 좀 뭔가 새로운 좋은 기획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모로토미님의 사연을 통해서 또 하게 되는군요.
1: 네, 저희 다나카 PD와 야마시타 PD에게 꼭 한번 그 이야기 전하고 상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로토미 마사코님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에 살고 계시는 애청자 지강재님으로부터 사연 받았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이재욱, 이춘경 아나운서님도 잘 지내시죠? 항상 NHK 월드 재팬 한국어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지난번 하나카페에 소개한 알면 다르게 보이는 일본 문화 여섯 번째 도서가 출판되었다기에 책을 구입하였고, 제가 자주 다니는 전주 완주 도서관에 도서를 신청하여서 빛이 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혹시 전주 완주에 거주하신 독서 애호가님도 일본 문화 여섯 번째 도서를 읽어보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청취자님들도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져 환절기 감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름이 아니라 9월 19일 토요일 저녁 8시에 방송되는 11,660kHz 주파수가 단파 라디오로 전혀 수신되지 못합니다. 오늘뿐만 아니고 이번 주에 저녁 방송에 11,660kHz 주파수가 수신 상태가 불량합니다. 예전에는 항상 심보5로 양호한 수신이 되었는데 왜 그런지 원인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청취자님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연을 주셨습니다.
1: 네. 그런데 지강재님의 이맨 후반부에서 저녁 8시에 방송되는 11,660kHz 주파수가 이 단파 라디오로 전혀 수신되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을 해주셨네요.
0: 네, 실은 이 지강재님은 이 밖에도 저희들에게 또 방송 수신 상태에 관한 사연도 많이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서 10월 1일자 사연을 좀 소개해드리면요. NHK 한국어 방송 수신이 실내에서 단파 라디오로 수신이 되지 못합니다. 어제도 수신 상황 보냈는데 어떤 원인으로 그런지. 그러나 오늘 9,750kHz 일본어 방송이 어제와 다르게 수신이 매우 좋게 수신됩니다. 한국어 방송의 모든 주파수인 15,195, 11,855, 12,660, 그리고 11,915kHz 모두 수신 상태가 실내에서 수신이 어렵고 밖에 나오면 수신이 되지만 좋은 상황이 되지 못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전리층 영향이 아니고 송신소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느낌이 드네요. 타이완의 RTI 방송 9,715kHz 한국어 방송과 또 9,740kHz 일본어 방송도 양호하게 잘 청취되는데 NHK 한국어와 중국어 방송은 수신이 어렵네요. 이러한 내용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RTI 타이완 국제방송 수신 상태하고 비교를 하시면서 저희 단파 방송의 수신 상태가 실내에서 수신이 좀 되기 어렵다. 이런 최신 수신 상황을 알려주셨습니다.
1: 네, 모처럼 저희 방송을 이렇게 잘 듣고 감상을 하시려고 하는데, 이 단파 라디오로 들으시고 있는데 제대로 잘 수신 상태가 좋지 않으면 좀 난감하셨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래서 저희 지강재님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그리고 수신 상태 개선을 위한 주파수 변경 또 저희 안내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기서부터는 이 단파 방송 전문가 우리 야마시타 PD가 등장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야마시타 도로입니다.
0: 네, 이 지강재님 사연에서는 제 생각으로는 전리층 영향이 아니고 송신소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느낌이 드네요라고 쓰셨는데요. 실제로는 어떻게 된 건가요?
2: 네, 단파 방송은 태양 활동에 의한 전리층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1년을 보면은 여름철에는 13MHz, 15MHz, 17MHz 등 높은 주파수의 전파가 멀리까지 도달하고 겨울철이 되면은 그들 높은 주파수로는 전파가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6MHz나 7MHz 등 낮은 주파수가 주로 사용됩니다. 그 중간인 9MHz와 11MHz는 계절을 불문하고 1년 내내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전리층 변화는 그날 그날로도 변화하고 있어가지고 낮에는 높은 주파수, 밤부터 새벽에 걸쳐서는 낮은 주파수 전파가 멀리까지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1: 네, 그래서 이 주파수 변경이 실시되거나 이 하루 방송 중에서도 시간대에 따라서 사용하는 주파수가 바뀌거나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군요.
2: 그렇죠. 실은 지금부터 30년 이상 전까지는 UN 기구인 ITU, 국제전기통신연합의 회원국은 단파방송의 사용 주파수를 미리 신청해서 세계적으로 저장한 뒤 계절적인 전리층 변화에 맞춰서 매년 3월, 5월, 9월, 11월에 첫 번째 일요일에 주파수 변경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때는 사계절에 맞춰서 1년에 4차례 주파수 변경을 실시했었기 때문에 전리층의 1년간의 변화에도 비교적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조정은 좀 번거롭고 1년에 4차례나 주파수 변경을 하게 되면 청취자 입장으로도 불편하다라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은 1년에 2번, 3월과 10월의 마지막 일요일에 국제적인 주파수 변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파수 변경을 실시하지 않게 된 3월부터 4월에 걸쳐 그리고 9월부터 10월에 걸쳐 즉 봄과 가을의 수신 상태는 약간 불안정하게 됐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은 바로 수신 상태의 변화의 과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그래서 이 지강재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예, 현재 계절이 정말 그날그날 수신 상태가 크게 바뀌어서 불안정한 날이 많다 이런 의미군요.
2: 네, 맞습니다. 저는 VOA, 미국에서의 한국 방송을 단파를 통해서 자주 듣고 있는데 VOA 한국 방송은 지금 24시간 단파로 방송을 하고 있고 하루의 전리층 변화에 맞춰서 시간대별로 주파수를 변경하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전리층의 계절적인 변화의 과도기인 요즘은 밤방송 시간대의 수신 상태가 매우 불안정합니다.
1: 네, 저희 방송도 이 밤에는 중간중간 이렇게 띄어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예, 같은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는 밤 8시대부터 10시대의 방송은 늦은 시간이 되면 될수록 이 수신 상태가 나빠지는 날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2: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코리안 서비스는 오는 10월 25일 일요일부터 계절적인 전리층 변화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낮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주파수 변경을 실시합니다. 저희 단파방송은 하루 9차례 방송하고 있는데 10월 25일부터 모든 방송의 주파수가 바뀝니다. 지금부터 새로운 주파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1,830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9,490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6,19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9,765kHz로 보내드립니다. 이들 방송은 모두 이바라기 현에 있는 KDDI 야마타 송신소에서 출력 300kW로 같은 안테나를 사용해 송신 방향 290도로 송신됩니다.
0: 네, 이 야마시다 PD님께서 소개해 주신 새로운 주파수는 저희 방송 홈페이지 하나 카페 코너에도 게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지강재님, 저희 단파 방송의 수신 상태에 대해서 정말 많은 메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야마시다 PD가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10월 25일에 주파수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수신 상태가 불안정한 날이 계속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야마시다 PD님도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에도 많은 분들이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시간 관계상 또 다 소개를 못해드렸지만 다음 주에 하나카페에서도 계속해서 또 사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이어서 관광정보입니다. 오늘은 도쿄에서 전철로 1시간 정도 가면 이 바닷내음이 물씬 풍기는 해변의 마을 후지사와시에 있는 에노시마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이 후지사와시의 관광객 수는 2025년에 2,149만 명으로 예, 타이완, 필리핀 그리고 한국에서 오신 이 외국인 관광객들이 늘어서 3년 연속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1: 네, 최근에 후지상한 씨는 이 당일치기 관광지에서 밤에 체류를 하는 곳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이 밤에 해변을 즐길 수 있는 이벤트라든가 라이트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의 관광지에 상당히 주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먼저 이 가을 밤 하늘을 물들이는 후지사와 에노시마 불꽃놀이 대회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올해 후지사와 에노시마 불꽃놀이 대회는 10월 17일 토요일에 개최됩니다. 장소는 에노시마의 가타세 해안 니시하마인데요. 약 1000발의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는다고 합니다.
1: 네, 불꽃은 오후 6시부터 30분간 진행될 예정이고요. 도쿄 신주쿠에서는 이 민영 철도인 오다큐 전철 후지사와 행 쾌속 급행을 타시고 이 종점인 후지사와에서 가타세 에노시마 행으로 갈아타시면 됩니다. 신주쿠에서 후지사와 가는 이 쾌속 급행은 낮에는 매시 10분, 30분, 50분에 출발을 하고요. 그리고 이 갈아타는 시간을 포함을 해서 한 70분 정도로 이 가타세 에노시마역에 도착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네, 올해 이 후지사와 에노시마 불꽃놀이 대회는 10월 17일에 개최되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촉박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아주 좋은 이벤트도 있습니다. 11월 3일까지 개최하고 있는 쇼낭 캔들 2026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네, 쇼낭 캔들 2026은 에노시마 3호의 코킹 정원을 중심으로 약 만 개의 촛불이 매일 밤 수작업으로 점등이 된다고 합니다. 예, 에노시마에 있는 전망 등대 에노시마 시 캔들의 라이트업과 함께 아주 환상적인 빛의 정원이 에노시마에 펼쳐집니다.
0: 네, 그리고 낮에는 가까운 가마쿠라에서 옛 거리를 산책하시면서 또 스루가오카 하치만구 그리고 하세데라라는 절에서 역사를 만끽한 뒤에 이 저녁에는 에노시마로 이동하셔서 밤에 이 라이트업을 즐길 수가 있는 그런 관광 코스가 아주 추천할 만합니다.
1: 네, 오늘 관광정보를 10월 17일에 개최되는 후지사와 에노시마 불꽃놀이 대회와 11월 3일까지 개최 중인 쇼난 캔들 2026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가마쿠라 관광과 함께 꼭 여러분 에노시마에 다녀와 보시기 바랍니다.
0: 네, 이어서 저희 홈페이지에 최근에 게재된 콘텐츠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 홈페이지 최신 뉴스라는 코너 밑에는요. 일본의 다양한 장르의 정보를 소개하는 짧은 영상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게재된 지 3개월로 게재가 종료되니까요. 아직 보지 못하신 분들은 꼭 한번 시간을 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그 일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네, 먼저 미에현 샌마이다에서 벼베기라는 영상 올라와 있습니다.
0: 네, 그리고 엑스포 캐릭터 미야꾸미야꾸 헬기로 옮겨져라는 영상 올라왔고요.
1: 네, 그리고 연어의 수확에 감사하는 아이누 전통의식 치러져라는 영상 있습니다.
0: 네, 그리고 전통 신도의식 야부사메라는 영상도 올랐습니다.
1: 그리고 전통의 키시와다 단지리 축제 열려라고 하는 영상도 올라와 있습니다.
0: 네, 저희 NHK 월드 재팬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콘텐츠를 매일 갱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꼭 여러분 감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카페 여러분 어떠셨는지요? 방송 들으시고 느끼신 점, 소감 아니면 궁금하신 점, 근황 보고도 좋으니까요.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1: 네,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에 접속하셔서 가장 하단에 있는 공지사항 코너에 있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를 클릭하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카페 등 이 프로그램과 콘텐츠에 관한 감상과 사연은 메일 보내기에서 보내지 마시고요. 공지사항 코너나 하나카페 프로그램 소개 페이지에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네, 지강재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밤과 낮에 일교차가 굉장히 큰 환절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1: 안녕히 계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10월 11일 일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모태기 외상이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전화회담하고 트럼프 정부가 ICC, 국제형사재판소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데 대한 일본 측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모태기 외상과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10일 밤 약 15분간 전화회담했습니다. 회담에서 모태기 외상은 트럼프 정부가 9일 ICC, 국제형사재판소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국제사회에서의 법의 지배를 일관되게 중시하고 있다는 일본 측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모태기 외상과 루비오 장관은 긴밀하게 의사소통을 계속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모태기 외상은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 대원이 강도살인 혐의로 체포된 사건에 대해 재차 유감의 뜻을 전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일미 간의 협의에 나가기로 확인했습니다. 이에 앞서 모태기 외상은 ICC의 아카네 토모코 소장과도 전화로 약 15분간 회담했습니다. 회담의 자세한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트럼프 정부의 이번 제재 발표에 따라 향후 대응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보입니다.
1: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나비 필라이 씨가 노르웨이에서 열린 행사에 온라인으로 참석해 국제형사재판소 ICC를 둘러싼 상황에 위기감을 나타냈습니다. ICC 재판관 등을 역임한 필라이 씨는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에서 10일 열린 노벨 평화상 관련 행사에 온라인으로 참석했습니다. ICC와 관련해서는 아카네 토모코 소장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9일 ICC 자체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필라이 씨는 행사에서 특히 ICC의 존속에 관해 매우 큰 긴장과 불안이 있고 많은 직원이 위협에 노출돼 있다고 느끼고 있다면서 ICC를 둘러싼 상황에 위기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염두에 두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나라가 ICC의 판사가 내린 사법적 판단을 이유로 제재를 발표한 것이라며 전대미문이며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하고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0: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ICC 국제형사재판소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한 데 따라 ICC에 가입한 125개국과 지역 가운데 일본을 포함한 21개국의 회원국 회의 의장단이 10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에서는 전례 없는 위협적인 조치의 확대는 재판소와 직원의 독립적인 사법 기능을 방해하려는 시도로 유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정의의 원칙과 사법의 독립을 견지하는 ICC와 그 직원을 지원해 간다는 결의를 재차 표명한다며 ICC에 대한 지지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아카네 소장 등에 부과된 제재를 포함해 철회하도록 요구했습니다.
1: 타이완의 라이칭더 총통이 건국기념일인 쌍십절 기념식 연설에서 중국이 압력을 강화하고 타이완 해협의 현 상황을 변경하려 한다며 방위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인도태평양 지역의 민주주의 국가에 연대를 호소했습니다. 타이완에서 10월 10일은 건국기념일을 의미하는 쌍십절로 타이베이의 총통부 앞에서는 10일 기념식이 열려 라이칭더 총통이 연설했습니다. 라이 총통은 중국이 군사력과 무력 공격에 이르지 않는 소위 회색지대의 수법으로 압력을 강화하고 타이완 해협의 현 상황을 변경하려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산업 등 타이완의 강점을 살려 방위력 강화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또 지난달 열린 미중 정상회담 등을 염두에 두고 미국과 중국이 대화를 통해 경쟁을 관리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하는 한편 타이완 사람들이 생존할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며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막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민주주의 국가가 연대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아울러 타이완은 평화를 소중히 하지만 자유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권위주의가 민주주의를 침식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책임 있는 행동으로 타이완 해협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지킬 것을 결의한다고 호소했습니다.
0: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정부에서 타이완 정책을 담당하는 타이완 사무 판공실의 대변인이 타이완의 라이칭더 총통의 연설에 대해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담화에서 타이완 독립이라는 분열의 사고방식에 집착하고 대륙의 위협을 과장하며 민주주의가 권위주의와 대립하고 있다는 허위 서사를 선전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타이완 해협 양안의 대립과 대결을 조장하고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리고 타이완 독립의 분열 세력에 단호하게 타격을 가하고 부 세력의 개입에 반대한다며 조국 통일의 대업과 민족 부흥의 위협을 추진할 것이라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1: 사우디아라비아 당국이 수도 리야드의 공항이 인접국 예멘의 반정부 세력 후티파의 공격을 받아 12명이 숨졌다고 11일 발표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항공당국 등에 따르면 수도 리야드에 있는 국제공항이 예멘의 반정부 세력 후티파로부터 여러 차례 공격을 받아 12명이 숨지고 309명이 다쳤습니다. 또 민간기와 공항시설에도 피해가 미쳐 한때 운항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후티파의 대변인은 탄도미사일 등으로 공항을 공격했다고 밝히고 공항뿐 아니라 에너지 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공격을 경고했습니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 군 당국은 후티파의 미사일 설비를 공격했다고 밝히고 민간인과 민간시설에 대한 공격에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보복을 불사하겠다는 자세를 나타냈습니다.
0: 오사카부 내에서 열렸던 전통 행사인 단지리 축제에서 사용된 대형 수레인 단지리가 전복되는 사고가 잇따라 이즈미 사노시와 이즈미 오오츠시에서 모두 두 명이 사망했습니다. 10일 오전 11시쯤 단지리 축제가 열리고 있던 이즈미 사노시 나가타키 교차로 부근에서 달리던 단지리가 전복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고로 10대부터 50대까지 8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이 가운데 단지리에 발을 걸치고 방향을 틀 때 등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닭갈이라는 역할을 맡았던 이즈미 사노시의 51세 회사 임원이 전복된 단지리에 접촉해 사망했습니다. 다른 7명은 2명이 골절 등의 중상을 입었고 5명이 경상이라고 합니다. 또 10일 오후 1시쯤 이즈미 오오츠 단지리 축제가 열렸던 이즈미 오오츠시 미야쪼 교차로 부근에서 달리던 단지리가 전복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고로 마찬가지로 닭갈이 역할이었던 이즈미시의 48세 회사원이 단지리에 깔려 사망했습니다. 또 10대부터 60대의 9명이 부상으로 병원에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두 사고 모두 단지리를 끌면서 방향을 힘차게 바꿀 때 발생한 사고로 경찰이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1: 일본과 한국의 문화교류 행사인 한일축제 한마당이 10일 서울에서 열려 일본 문화에 관심이 있는 한국의 젊은이 등으로 붐볐습니다. 한일축제 한마당은 일본과 한국의 문화교류 행사로는 최대 규모로 올해로 22회째를 맞았습니다. 행사장에는 기모노와 유카타 입어보기 등 일본의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부스가 설치돼 일본 문화에 관심이 있는 한국의 젊은이 등으로 붐볐습니다. 또한 양국의 어린이 합천당의 공연, 일본 무용과 한국의 전통 예능 판소리 공연도 진행돼 우후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행사장을 찾은 20대 한국인 여성은 많은 일본인과 만나 일본에 대해 직접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매우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인 남자 대학생은 SNS 등의 교류를 통해 한국이 단순히 이웃나라일 뿐 아니라 더 가까운 관계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에는 이춘경, 곽선영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32과 어떻게 가는지를 물어보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닌자의 열렬한 팬인 미국인 마이크는 친구 가이도와 고속버스를 타고 미에현 우에노시에 왔습니다. 역 근처의 한 의상 대여점에서 마이크는 닌자 복장으로 갈아입고 닌자 박물관을 향해 가려고 합니다.
0: 그럼 제32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마이크, 似合うね. かっこいい.
3: 嬉しいな. すみません. 忍者 博物館まで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
4: この道をまっすぐ行ってください。博物館は左にあります。
3: わかり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4: さあ行こう。
0: 内容을확인할까요？
1: 忍者복장을한마이크를보고가이도가이렇게말합니다。
2: マイク似合うね。
5: マイク어울려。
2: かっこいい。
5: 멋지다。
1: 마이크가답합니다。
3: 嬉しいな。
5: 기쁘네。
1: 그리고나서행인에게묻습니다。
3: すみません。
5: 저기요。
3: 忍者博物館まで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
5: 忍者박물관까지어떻게가면돼요？
1: 행인이답합니다。
4: この道をまっすぐ行ってください。
5: 이길을곧장가세요。
4: 博物館は左にあります。
5: 박물관은왼쪽에있어요。
1: 마이크가말합니다。
3: わかりました。
5: 알겠습니다。
3: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5: 감사합니다。
1: 가이도가마이크에게말합니다。

0: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이재욱,
2: 이춘경,
1: 이 콤비,
2: 좋은 콤비,
1: 하나 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욱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진경입니다.
0: 네, 오늘도 하나카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 네, 오늘도 애청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소개해드린 다음에 10월 25일부터의 저희 단파방송 새로운 주파수 안내 그리고 관광정보 저희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새로운 콘텐츠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그럼 오늘 하나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그럼 오늘은 먼저 일본 국내에서 모로도미 마사코님이 보내주신 사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카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로도미 마사코라고 합니다. 저는 예전에 한국어 독학을 하기 위해 NHK 라디오 한글 강좌를 자주 듣고 있었고 지금도 금요일만은 그냥 듣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날의 짧은 키 프레이즈를 대화 형식으로 발음해 주시는 분들 중에 혹시 이재욱 아나운서 계십니까? 목소리가 이재욱 아나운서처럼 들리는데요. NHK 라디오 한글 강좌의 역대 출연자분들 중에는 NHK 월드 재팬 코리언의 아나운서가 몇 명 계십니다. 어느 출연자님의 강좌도 매우 즐거웠던 것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이홍복 아나운서의 유머 넘치는 강좌가 매우 그립습니다. 지금도 일본말 첫걸음으로 이홍복 아나운서의 즐거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있으시면 하나카페에서 NHK 월드 재팬 코리언의 아나운서분들이나 PD분들의 모습이나 평상시 어떻게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계시는지 소개해 주십시오. 앞으로도 즐거운 프로그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모로토미 마사코님은요, 이 NHK 라디오 한글 강좌에서 그날의 짧은 키 프레이즈를 대화 형식으로 발음하는 사람 중에 이재욱 아나운서가 계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질문을 해줬는데 어떠신가요?
1: 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제가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주변 사람도 다 모르는데, 목소리를 어떻게, 거기 그 제 이름도 소개하지 않고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감춘 건 아니고요. 짧은 키 프레이즈라 특별히 뭐 이름 소개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야, 예리하십니다. 모로토미님. 네, 그래도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모로토미 마사코님께서 언젠가 기회가 있으시면 카나카페에서 NHK 월드 재팬 코리언의 아나운서 분들이나 PD분들의 모습이나 또 평상시 어떻게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는지 소개해 주십시오 라고 써주셨죠?
0: 네, 실은 저희 방송에서는요, 과거의 연말연시 특집 방송과 그리고 4월 1일 코리안 서비스 개시 기념일, 6월 1일에 국제방송 기념일에 맞춰서 저희 코리안 서비스의 아나운서 그리고 제작진이 총 출연하는 그런 특집 방송을 방송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1: 네, 사실은 뭐 저도 그러지만 우리 야마시타 PD도 이제 40년 가까이 여기서 같이 일하고 있는데요. 옛날에는 저희들이 신년 특집 방송을 또 아나운서들과 또 제작진이 특집 방송에서 새해 포부 또 뭔가 계획을 하나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한다. 그래서 저는 좀 체중을 빼겠다 그랬는데 실패한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만, 연말에는 저희들이 이제 아나운서라 그래도 좀 목소리를 다른 면에서 들려드렸으면 어떤가. 그래서 가라오케에서 모여서 노래를 해서 그것을 녹음해서 방송한 적도 있습니다.
0: 네, 6월 1일에 국제방송 기념일에는 저희 방송을 제작하는 모습을 소개하는 특집 방송을 모든 언어에서 방송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1: 네, 이 특집 방송을 통해서 아무래도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우리 저희 방송에 좀 더 친근감을 느끼실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는 기회가 됐다고 그런 평가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하나카페에서도 좀 뭔가 새로운 좋은 기획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모로토미님의 사연을 통해서 또 하게 되는군요.
0: 네, 저희 다나카 PD와 야마시타 PD에게 꼭 한번 그 이야기 전하고 상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로토미 마사코님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에 살고 계시는 애청자 지강재님으로부터 사연 받았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이재욱, 이춘경 아나운서님도 잘 지내시죠? 항상 NHK 월드 재팬 한국어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지난번 하나카페에 소개한 알면 다르게 보이는 일본 문화 6번째 도서가 출판되었다기에 책을 구입하였고, 제가 자주 다니는 전주 완주 도서관에 도서를 신청하여서 빛이 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혹시 전주 완주에 거주하신 독서 애호가님도 일본 문화 6번째 도서를 읽어보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청취자님들도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져 환절기 감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름이 아니라 9월 19일 토요일 저녁 8시에 방송되는 11,660kHz 주파수가 단파 라디오로 전혀 수신되지 못합니다. 오늘뿐만 아니고 이번 주에 저녁 방송에 11,660kHz 주파수가 수신 상태가 불량합니다. 예전에는 항상 심보5로 양호한 수신이 되었는데 왜 그런지 원인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청취자님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연을 주셨습니다.
0: 네. 그런데 지강재님의 이 매일 후반부에서 저녁 8시에 방송되는 11,660kHz 주파수가 이 단파라디오로 전혀 수신되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을 해주셨네요.
1: 네, 실은 이 지강재님은 이 밖에도 저희들에게 또 방송 수신 상태에 관한 사연도 많이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서 10월 1일자 사연을 좀 소개해드리면요. NHK 한국어 방송 수신이 실내에서 단파라디오로 수신이 되지 못합니다. 어제도 수신 상황 보냈는데 어떤 원인으로 그런지. 그러나 오늘 9,750kHz 일본어 방송이 어제와 다르게 수신이 매우 좋게 수신됩니다. 한국어 방송의 모든 주파수인 15,195, 11,855, 12,660, 그리고 11,915kHz 모두 수신 상태가 실내에서 수신이 어렵고 밖에 나오면 수신이 되지만 좋은 상황이 되지 못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전리층 영향이 아니고 송신소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느낌이 드네요. 타이완의 RTI 방송 9,715kHz 한국어 방송과 또 9,740kHz 일본어 방송도 양호하게 잘 청취되는데 NHK 한국어와 중국어 방송은 수신이 어렵네요. 이러한 내용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RTI 타이완 국제방송 수신 상태하고 비교를 하시면서 저희 단파방송의 수신 상태가 실내에서 수신이 좀 되기 어렵다. 이런 최신 수신 상황을 알려주셨습니다.
0: 네, 모처럼 저희 방송을 이렇게 잘 듣고 감상을 하시려고 하는데 이 단파라디오로 들으시고 있는데 제대로 잘 수신 상태가 좋지 않으면 좀 난감하셨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래서 저희 지강재님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그리고 수신 상태 개선을 위한 주파수 변경 또 저희 안내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기서부터는 이 단파방송 전문가 우리 야마시타 PD가 등장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야마시타 도로입니다.
1: 네, 이 지강재님 사연에서는 제 생각으로는 전리층 영향이 아니고 송신소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느낌이 드네요 라고 쓰셨는데요. 실제로는 어떻게 된 건가요?
2: 네, 단파 방송은 태양 활동에 의한 전리층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1년을 보면은 여름철에는 13MHz, 15MHz, 17MHz 등 높은 주파수의 전파가 멀리까지 도달하고 겨울철이 되면은 그들 높은 주파수로는 전파가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6MHz나 7MHz 등 낮은 주파수가 주로 사용됩니다. 그 중간인 9MHz와 11MHz는 계절을 불문하고 1년 내내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전리층 변화는 그날그날로도 변화하고 있어가지고 낮에는 높은 주파수, 밤부터 새벽에 걸쳐서는 낮은 주파수 전파가 멀리까지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0: 네, 그래서 이 주파수 변경이 실시되거나 이 하루 방송 중에서도 시간대에 따라서 사용하는 주파수가 바뀌거나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군요.
2: 그렇죠. 실은 지금부터 30년 이상 전까지는 UN 기구인 ITU, 국제전기통신연합의 회원국은 단파방송에 사용 주파수를 미리 신청해서 세계적으로 조정한 뒤 계절적인 전리층 변화에 맞춰서 매년 3월, 5월, 9월, 11월에 첫 번째 일요일에 주파수 변경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때는 사계절에 맞춰서 1년에 4차례 주파수 변경을 실시했었기 때문에 전리층의 1년간의 변화에도 비교적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조정은 좀 번거롭고 1년에 4차례나 주파수 변경을 하게 되면은 청취자 입장으로도 불편하다라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은 1년에 2번, 3월과 10월의 마지막 일요일에 국제적인 주파수 변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파수 변경을 실시하지 않게 된 3월부터 4월에 걸쳐 그리고 9월부터 10월에 걸쳐 즉 봄과 가을의 수신 상태는 약간 불안정하게 됐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은 바로 수신 상태의 변화의 과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그래서 이 지강재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현재 계절이 정말 그날그날 수신 상태가 크게 바뀌어서 불안정한 날이 많다 이런 의미군요.
2: 네, 맞습니다. 저는 VOA, 미국에서의 한국 방송을 단파로 통해서 자주 듣고 있는데 VOA 한국 방송은 지금 24시간 단파로 방송을 하고 있고 하루의 전리청 변화에 맞춰서 시간대별로 주파수를 변경하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전리청의 계절적인 변화의 과도기인 요즘은 단방송 시간대의 수신 상태가 매우 불안정합니다.
0: 네, 저희 방송도 이 밤에는 중간중간 이렇게 띄어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예, 같은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는 밤 8시대부터 10시대의 방송은 늦은 시간이 되면 될수록 이 수신 상태가 나빠지는 날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2: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코리안 서비스는 오는 10월 25일 일요일부터 계절적인 전리층 변화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낮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주파수 변경을 실시합니다. 저희 단파 방송은 하루 9차례 방송하고 있는데 10월 25일부터 모든 방송의 주파수가 바뀝니다. 지금부터 새로운 주파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1,830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9,490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6,19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9,765kHz로 보내드립니다. 이들 방송은 모두 이바라기 현에 있는 KDDI 야마타 송신소에서 출력 300kW로 같은 안테나를 사용해 송신 방향 290도로 송신됩니다.
1: 네, 이 야마시다 PD님께서 소개해 주신 이 새로운 주파수는 저희 방송 홈페이지 하나 카페 코너에도 게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지강재님, 저희 단파 방송의 수신 상태에 대해서 정말 많은 메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야마시다 PD가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10월 25일에 주파수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수신 상태가 불안정한 날이 계속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야마시다 PD님도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에도 많은 분들이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시간 관계상 또 다 소개를 못해드렸지만 다음 주에 하나카페에서도 계속해서 또 사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이어서 관광정보입니다. 오늘은 도쿄에서 전철로 1시간 정도 가면 이 바닷내음이 물씬 풍기는 해변의 마을 후지사와시에 있는 에노시마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이 후지사와시의 관광객 수는 2025년에 2,149만 명으로 이 타이완, 필리핀 그리고 한국에서 오신 이 외국인 관광객들이 늘어서 3년 연속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0: 네, 최근에 후지사와시는 이 당일치기 관광지에서 밤에 체류를 하는 곳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이 밤에 해변을 즐길 수 있는 이벤트라든가 라이트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에 관광지에 상당히 주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먼저 이 가을 밤 하늘을 물들이는 후지사와 에노시마 불꽃놀이 대회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올해 후지사와 에노시마 불꽃놀이 대회는 10월 17일 토요일에 개최됩니다. 장소는 에노시마의 가타세 해안 니시하마인데요. 약 1,000발의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는다고 합니다.
0: 네, 불꽃은 오후 6시부터 30분간 진행될 예정이고요. 도쿄 신주쿠에서는 이 민영철도인 오다큐 전철, 후지사와행 쾌속 급행을 타시고 이 종점인 후지사와에서 가타세 에노시마행으로 갈아타시면 됩니다. 신주쿠에서 후지사와 가는 이 쾌속 급행은 낮에는 매시 10분, 30분, 50분에 출발을 하고요. 그리고 이 갈아타는 시간을 포함을 해서 한 70분 정도로 이 가타세 에노시마역에 도착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올해 이 후지사와 에노시마 불꽃놀이 대회는 10월 17일에 개최되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촉박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아주 좋은 이벤트도 있습니다. 11월 3일까지 개최하고 있는 쇼낭 캔들 2026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쇼낭 캔들 2026은 에노시마 사모의 코킹 정원을 중심으로 약 만 개의 촛불이 매일 밤 수작업으로 점등이 된다고 합니다. 에노시마에 있는 전망 등대 에노시마 시 캔들의 라이트업과 함께 아주 환상적인 빛의 정원이 에노시마에 펼쳐집니다.
1: 네, 그리고 낮에는 가까운 가마쿠라에서 옛 거리를 산책하시면서 또 쓰루가오카 하치만구 그리고 하세데라라는 절에서 역사를 만끽한 뒤에 이 저녁에는 에노시마로 이동하셔서 밤에 이 라이트업을 즐길 수가 있는 그런 관광 코스가 아주 추천할 만합니다.
0: 네, 오늘 관광정보를 10월 17일에 개최되는 후지사와 에노시마 불꽃놀이 대회와 11월 3일까지 개최 중인 쇼난 캔들 2026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가마쿠라 관광과 함께 꼭 여러분 에노시마에 다녀와 보시기 바랍니다.
1: 네, 이어서 저희 홈페이지에 최근에 게재된 콘텐츠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 홈페이지 최신 뉴스라는 코너 밑에는요. 일본의 다양한 장르의 정보를 소개하는 짧은 영상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게재된 지 3개월로 게재가 종료되니까요. 아직 보지 못하신 분들은 꼭 한번 시간을 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그 일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네, 먼저 미에현 샌마이다에서 벼베기라는 영상 올라와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엑스포 캐릭터 미야꾸미야꾸 헬기로 옮겨져라는 영상 올라왔고요.
0: 네, 그리고 연어의 수확에 감사하는 아이누 전통의식 치러져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전통 신도 의식 야부삼회라는 영상도 올랐습니다.
0: 그리고 전통의 기시와다 단지리 축제 열려라고 하는 영상도 올라와 있습니다.
1: 네, 저희 NHK 월드 재팬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콘텐츠를 매일 갱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꼭 여러분 감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 카페 여러분 어떠셨는지요? 방송 들으시고 느끼신 점, 소감 아니면 궁금하신 점 근황 보고도 좋으니까요.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0: 네,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에 접속하셔서 가장 하단에 있는 공지사항 코너에 있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를 클릭하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카페 등 이 프로그램과 콘텐츠에 관한 감상과 사연은 메일 보내기에서 보내지 마시고요. 공지사항 코너나 하나카페 프로그램 소개 페이지에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지강재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밤과 낮에 일교차가 굉장히 큰 환절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0: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이재욱,
2: 이춘경,
1: 이 콤비,
2: 좋은 콤비,
1: 하나 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욱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춘경입니다.
0: 네, 오늘도 하나카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 네, 오늘도 애청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소개해드린 다음에 10월 25일부터의 저희 단파방송 새로운 주파수 안내 그리고 관광정보 저희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새로운 콘텐츠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그럼 오늘 하나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오늘은 먼저 일본 국내에서 모로도미 마사코님이 보내주신 사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카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로도미 마사코라고 합니다. 저는 예전에 한국어 독학을 하기 위해 NHK 라디오 한글 강좌를 자주 듣고 있었고 지금도 금요일만은 그냥 듣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날의 짧은 키 프레이즈를 대화 형식으로 발음해 주시는 분들 중에 혹시 이재욱 아나운서 계십니까? 목소리가 이재욱 아나운서처럼 들리는데요. NHK 라디오 한글 강좌의 역대 출연자분들 중에는 NHK 월드 재팬 코리언의 아나운서가 몇 명 계십니다. 어느 출연자님의 강좌도 매우 즐거웠던 것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이홍복 아나운서의 유머 넘치는 강좌가 매우 그립습니다. 지금도 일본말 첫걸음으로 이홍복 아나운서의 즐거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있으시면 하나카페에서 NHK 월드 재팬 코리언의 아나운서분들이나 PD분들의 모습이나 평상시 어떻게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계시는지 소개해 주십시오. 앞으로도 즐거운 프로그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모로토미 마사코님은요, 이 NHK 라디오 한글 강좌에서 그날의 짧은 키 프레이즈를 대화 형식으로 발음하는 사람 중에 이재욱 아나운서가 계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질문을 해줬는데 어떠신가요?
1: 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제가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주변 사람도 다 모르는데, 목소리를 어떻게, 거기 그 제 이름도 소개하지 않고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감춘 건 아니고요. 짧은 키 프레이즈라 특별히 뭐 이름 소개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야 예리하십니다. 모로토미님. 네, 그래도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모로토미 마사코님께서 언젠가 기회가 있으시면 카나카페에서 NHK 월드 재팬 코리언의 아나운서 분들이나 PD분들의 모습이나 또 평상시 어떻게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는지 소개해 주십시오 라고 써주셨죠?
0: 네, 실은 저희 방송에서는요, 과거에 연말연시 특집 방송과 그리고 4월 1일 코리안 서비스 개시 기념일, 6월 1일에 국제방송 기념일에 맞춰서 저희 코리안 서비스의 아나운서 그리고 제작진이 총 출연하는 그런 특집 방송을 방송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1: 네, 사실은 뭐 저도 그러지만 우리 야마시타 PD도 이제 40년 가까이 여기서 같이 일하고 있는데요. 옛날에는 저희들이 신년 특집 방송을 또 아나운서들과 또 제작진이 특집 방송에서 새해 포부 또 뭔가 계획을 하나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한다. 그래서 저는 좀 체중을 빼겠다 그랬는데 실패한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만 연말에는 저희들이 이제 아나운서라 그래도 좀 목소리를 다른 면에서 들려드렸으면 어떤가 그래서 가라오케에서 모여서 노래를 해서 그것을 녹음해서 방송한 적도 있습니다.
0: 네, 6월 1일에 국제방송 기념일에는 저희 방송을 제작하는 모습을 소개하는 특집 방송을 모든 언어에서 방송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1: 네, 이 특집 방송을 통해서 아무래도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우리 저희 방송에 좀 더 친근감을 느끼실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는 기회가 됐다고 그런 평가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하나카페에서도 좀 뭔가 새로운 좋은 기획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모로토미님의 사연을 통해서 또 하게 되는군요.
0: 네, 저희 다나카 PD와 야마시타 PD에게 꼭 한번 그 이야기 전하고 상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로토미 마사코님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에 살고 계시는 애청자 지강재님으로부터 사연 받았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이재욱, 이춘경 아나운서님도 잘 지내시죠? 항상 NHK 월드 재팬 한국어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지난번 하나카페에 소개한 알면 다르게 보이는 일본 문화 여섯 번째 도서가 출판되었다기에 책을 구입하였고 제가 자주 다니는 전주 완주 도서관에 도서를 신청하여서 빛이 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혹시 전주 완주에 거주하신 독서 애호가님도 일본 문화 여섯 번째 도서를 읽어보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청취자님들도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져 환절기 감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름이 아니라 9월 19일 토요일 저녁 8시에 방송되는 11,660kHz 주파수가 단파 라디오로 전혀 수신되지 못합니다. 오늘뿐만 아니고 이번 주에 저녁 방송에 11,660kHz 주파수가 수신 상태가 불량합니다. 예전에는 항상 심보5로 양호한 수신이 되었는데 왜 그런지 원인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청취자님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연을 주셨습니다.
0: 네. 그런데 지강재님의 이 매일 후반부에서 저녁 8시에 방송되는 11,660kHz 주파수가 이 단파라디오로 전혀 수신되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을 해주셨네요.
1: 네, 실은 이 지강재님은 이 밖에도 저희들에게 또 방송 수신 상태에 관한 사연도 많이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서 10월 1일자 사연을 좀 소개해드리면요. NHK 한국어 방송 수신이 실내에서 단파라디오로 수신이 되지 못합니다. 어제도 수신 상황 보냈는데 어떤 원인으로 그런지. 그러나 오늘 9,750kHz 일본어 방송이 어제와 다르게 수신이 매우 좋게 수신됩니다. 한국어 방송의 모든 주파수인 15,195, 11,855,

0: 12,660 그리고 11,915kHz 모두 수신 상태가 실내에서 수신이 어렵고 밖에 나오면 수신이 되지만 좋은 상황이 되지 못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전리층 영향이 아니고 송신소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느낌이 드네요. 타이완의 RTI 방송 9,715kHz 한국어 방송과 또 9,740kHz 일본어 방송도 양호하게 잘 청취되는데 NHK 한국어와 중국어 방송은 수신이 어렵네요. 이러한 내용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RTI 타이완 국제방송 수신 상태하고 비교를 하시면서 저희 단파방송의 수신 상태가 실내에서 수신이 좀 되기 어렵다. 이런 최신 수신 상황을 알려주셨습니다.
1: 네, 모처럼 저희 방송을 이렇게 잘 듣고 감상을 하시려고 하는데 이 단파 라디오로 들으시고 있는데 제대로 잘 수신 상태가 좋지 않으면 좀 난감하셨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래서 저희 지강재님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그리고 수신 상태 개선을 위한 주파수 변경 또 저희 안내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기서부터는 이 단파 방송 전문가 우리 야마시타 PD가 등장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야마시타 도로입니다.
0: 네, 이 지강재님 사연에서는 제 생각으로는 전리층 영향이 아니고 송신소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느낌이 드네요 라고 쓰셨는데요. 실제로는 어떻게 된 건가요?
2: 네, 단파 방송은 태양 활동에 의한 전리층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1년을 보면은 여름철에는 13MHz, 15MHz, 17MHz 등 높은 주파수의 전파가 멀리까지 도달하고 겨울철이 되면은 그들 높은 주파수로는 전파가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6MHz나 7MHz 등 낮은 주파수가 주로 사용됩니다. 그 중간인 9MHz와 11MHz는 계절을 불문하고 1년 내내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전리층 변화는 그날그날로도 변화하고 있어가지고 낮에는 높은 주파수, 밤부터 새벽에 걸쳐서는 낮은 주파수 전파가 멀리까지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1: 네, 그래서 이 주파수 변경이 실시되거나 이 하루 방송 중에서도 시간대에 따라서 사용하는 주파수가 바뀌거나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군요.
2: 그렇죠. 실은 지금부터 30년 이상 전까지는 UN 기구인 ITU, 국제전기통신연합의 회원국은 단파방송의 사용 주파수를 미리 신청해서 세계적으로 조정한 뒤 계절적인 전리층 변화에 맞춰서 매년 3월, 5월, 9월, 11월에 첫 번째 일요일에 주파수 변경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때는 4계절에 맞춰서 1년에 4차례 주파수 변경을 실시했었기 때문에 전리층의 1년간의 변화에도 비교적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조정은 좀 번거롭고 1년에 4차례나 주파수 변경을 하게 되면은 청취자 입장으로도 불편하다라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은 1년에 2번, 3월과 10월의 마지막 일요일에 국제적인 주파수 변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파수 변경을 실시하지 않게 된 3월부터 4월에 걸쳐 그리고 9월부터 10월에 걸쳐 즉 봄과 가을의 수신 상태는 약간 불안정하게 됐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은 바로 수신 상태의 변화의 과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그래서 이 지강재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현재 계절이 정말 그날그날 수신 상태가 크게 바뀌어서 불안정한 날이 많다 이런 의미군요.
2: 네, 맞습니다. 저는 VOA, 미국에서의 한국어 방송을 단파를 통해서 자주 듣고 있는데 VOA 한국어 방송은 지금 24시간 단파로 방송을 하고 있고 하루의 전리층 변화에 맞춰서 시간대별로 주파수를 변경하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전리층의 계절적인 변화의 과도기인 요즘은 단파방송 시간대의 수신 상태가 매우 불안정합니다.
1: 네, 저희 방송도 이 밤에는 중간중간 이렇게 띄어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같은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는 밤 8시대부터 10시대의 방송은 늦은 시간이 되면 될수록 이 수신 상태가 나빠지는 날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2: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코리안 서비스는 오는 10월 25일 일요일부터 계절적인 전리층 변화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낮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주파수 변경을 실시합니다. 저희 단파방송은 하루 9차례 방송하고 있는데 10월 25일부터 모든 방송의 주파수가 바뀝니다. 지금부터 새로운 주파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1,830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9,490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6,19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9,765kHz로 보내드립니다. 이들 방송은 모두 이바라기 현에 있는 KDDI 야마타 송신소에서 출력 300kW로 같은 안테나를 사용해 송신 방향 290도로 송신됩니다.
0: 네, 이 야마시타 PD님께서 소개해 주신 이 새로운 주파수는 저희 방송 홈페이지 하나 카페 코너에도 게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지강재님, 저희 단파 방송의 수신 상태에 대해서 정말 많은 메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야마시타 PD가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10월 25일에 주파수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수신 상태가 불안정한 날이 계속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야마시타 PD님도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에도 많은 분들이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시간 관계상 또 다 소개를 못해드렸지만 다음 주에 하나카페에서도 계속해서 또 사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이어서 관광정보입니다. 오늘은 도쿄에서 전철로 1시간 정도 가면 이 바닷내음이 물씬 풍기는 해변의 마을 후지사와시에 있는 에노시마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이 후지사와시의 관광객 수는 2025년에 2,149만 명으로 이 타이완, 필리핀 그리고 한국에서 오신 이 외국인 관광객들이 늘어서 3년 연속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1: 네, 최근에 후지사와시는 이 당일치기 관광지에서 밤에 체류를 하는 곳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이 밤에 해변을 즐길 수 있는 이벤트라든가 라이트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에 관광지에 상당히 주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먼저 이 가을 밤 하늘을 물들이는 후지사와 에노시마 불꽃놀이 대회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올해 후지사와 에노시마 불꽃놀이 대회는 10월 17일 토요일에 개최됩니다. 장소는 에노시마의 가타세 해안 니시하마인데요. 약 1000발의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는다고 합니다.
1: 네, 불꽃은 오후 6시부터 30분간 진행될 예정이고요. 도쿄 신주쿠에서는 이 민영철도인 오다큐 전철, 후지사와 행 쾌속 급행을 타시고 이 종점인 후지사와에서 가타세 에노시마 행으로 갈아타시면 됩니다. 신주쿠에서 후지사와 가는 이 쾌속 급행은 낮에는 매시 10분, 30분, 50분에 출발을 하고요. 그리고 이 갈아타는 시간을 포함을 해서 한 70분 정도로 이 가타세 에노시마역에 도착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네, 올해 이 후지사와 에노시마 불꽃놀이 대회는 10월 17일에 개최되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촉박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아주 좋은 이벤트도 있습니다. 11월 3일까지 개최하고 있는 쇼낭 캔들 2026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네, 쇼낭 캔들 2026은 에노시마 3호의 코킹 정원을 중심으로 약 만 개의 촛불이 매일 밤 수작업으로 점등이 된다고 합니다. 예, 에노시마에 있는 전망 등대 에노시마 시 캔들의 라이트업과 함께 아주 환상적인 빛의 정원이 에노시마에 펼쳐집니다.
0: 네, 그리고 낮에는 가까운 가마쿠라에서 옛 거리를 산책하시면서 또 스루가오카 하치만구 그리고 하세데라라는 절에서 역사를 만끽한 뒤에 이 저녁에는 에노시마로 이동하셔서 밤에 이 라이트업을 즐길 수가 있는 그런 관광 코스가 아주 추천할 만합니다.
1: 네, 오늘 관광정보를 10월 17일에 개최되는 후지사와 에노시마 불꽃놀이 대회와 11월 3일까지 개최 중인 쇼난 캔들 2026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가마쿠라 관광과 함께 꼭 여러분 에노시마에 다녀와 보시기 바랍니다.
0: 네, 이어서 저희 홈페이지에 최근에 게재된 콘텐츠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 홈페이지 최신 뉴스라는 코너 밑에는요. 일본의 다양한 장르의 정보를 소개하는 짧은 영상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게재된 지 3개월로 게재가 종료되니까요. 아직 보지 못하신 분들은 꼭 한번 시간을 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그 일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네, 먼저 미에현 샌마이다에서 벼베기라는 영상 올라와 있습니다.
0: 네, 그리고 엑스포 캐릭터 미야꾸미야꾸 헬기로 옮겨져라는 영상 올라왔고요.
1: 네, 그리고 연어의 수확에 감사하는 아이누 전통의식 치러져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0: 네, 그리고 전통 신도의식 야부사메라는 영상도 올랐습니다.
1: 그리고 전통의 기시와다 단지리 축제 열려라고 하는 영상도 올라와 있습니다.
0: 네, 저희 NHK 월드 재팬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콘텐츠를 매일 갱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꼭 여러분 감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카페 여러분 어떠셨는지요? 방송 들으시고 느끼신 점, 소감 아니면 궁금하신 점, 근황 보고도 좋으니까요.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1: 네,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에 접속하셔서 가장 하단에 있는 공지사항 코너에 있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를 클릭하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카페 등 이 프로그램과 콘텐츠에 관한 감상과 사연은 메일 보내기에서 보내지 마시고요. 공지사항 코너나 하나카페 프로그램 소개 페이지에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네, 지강재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밤과 낮에 일교차가 굉장히 큰 환절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10월 11일 일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모태기 외상이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전화회담하고 트럼프 정부가 ICC 국제형사재판소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데 대한 일본 측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모태기 외상과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10일 밤 약 15분간 전화회담했습니다. 회담에서 모태기 외상은 트럼프 정부가 9일 ICC 국제형사재판소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국제사회에서의 법의 지배를 일관되게 중시하고 있다는 일본 측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모태기 외상과 루비오 장관은 긴밀하게 의사소통을 계속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모태기 외상은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 대원이 강도살인 혐의로 체포된 사건에 대해 재차 유감의 뜻을 전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일미 간의 협의에 나가기로 확인했습니다. 이에 앞서 모태기 외상은 ICC의 아카네 토모코 소장과도 전화로 약 15분간 회담했습니다. 회담의 자세한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트럼프 정부의 이번 제재 발표에 따라 향후 대응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보입니다.
1: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나비 필라이 씨가 노르웨이에서 열린 행사에 온라인으로 참석해 국제형사재판소 ICC를 둘러싼 상황에 위기감을 나타냈습니다. ICC 재판관 등을 역임한 필라이 씨는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에서 10일 열린 노벨평화상 관련 행사에 온라인으로 참석했습니다. ICC와 관련해서는 아카네 토모코 소장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9일 ICC 자체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필라이 씨는 행사에서 특히 ICC의 존속에 관해 매우 큰 긴장과 불안이 있고 많은 직원이 위협에 노출돼 있다고 느끼고 있다면서 ICC를 둘러싼 상황에 위기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염두에 두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나라가 ICC의 판사가 내린 사법적 판단을 이유로 제재를 발표한 것이라며 전대미문이며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하고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0: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ICC 국제형사재판소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한 데 따라 ICC에 가입한 125개국과 지역 가운데 일본을 포함한 21개국의 회원국 회의 의장단이 10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에서는 전례 없는 위협적인 조치의 확대는 재판소와 직원의 독립적인 사법 기능을 방해하려는 시도로 유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정의의 원칙과 사법의 독립을 견지하는 ICC와 그 직원을 지원해 간다는 결의를 재차 표명한다며 ICC에 대한 지지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아카네 소장 등에 부과된 제재를 포함해 철회하도록 요구했습니다.
1: 타이완의 라이칭더 총통이 건국기념일인 쌍십절 기념식 연설에서 중국이 압력을 강화하고 타이완 해협의 현 상황을 변경하려 한다며 방위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인도태평양 지역의 민주주의 국가에 연대를 호소했습니다. 타이완에서 10월 10일은 건국기념일을 의미하는 쌍십절로 타이베이의 총통부 앞에서는 10일 기념식이 열려 라이칭더 총통이 연설했습니다. 라이 총통은 중국이 군사력과 무력 공격에 이르지 않는 소위 회색지대의 수법으로 압력을 강화하고 타이완 해협의 현 상황을 변경하려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산업 등 타이완의 강점을 살려 방위력 강화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또 지난달 열린 미중 정상회담 등을 염두에 두고 미국과 중국이 대화를 통해 경쟁을 관리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하는 한편 타이완 사람들이 생존할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며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막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민주주의 국가가 연대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아울러 타이완은 평화를 소중히 하지만 자유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권위주의가 민주주의를 침식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책임 있는 행동으로 타이완 해협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지킬 것을 결의한다고 호소했습니다.
0: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정부에서 타이완 정책을 담당하는 타이완 사무 판공실의 대변인이 타이완의 라이칭더 총통의 연설에 대해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담화에서 타이완 독립이라는 분열의 사고방식에 집착하고 대륙의 위협을 과장하며 민주주의가 권위주의와 대립하고 있다는 허위 서사를 선전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타이완 해협 양안의 대립과 대결을 조장하고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리고 타이완 독립의 분열 세력에 단호하게 타격을 가하고 부 세력의 개입에 반대한다며 조국 통일의 대업과 민족 부흥의 위협을 추진할 것이라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1: 사우디아라비아 당국이 수도 리야드의 공항이 인접국 예멘의 반정부 세력 후티파의 공격을 받아 12명이 숨졌다고 11일 발표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항공당국 등에 따르면 수도 리야드에 있는 국제공항이 예멘의 반정부 세력 후티파로부터 여러 차례 공격을 받아 12명이 숨지고 309명이 다쳤습니다. 또 민간기와 공항시설에도 피해가 미쳐 한때 운항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후티파의 대변인은 탄도미사일 등으로 공항을 공격했다고 밝히고 공항뿐 아니라 에너지 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공격을 경고했습니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 군 당국은 후티파의 미사일 설비를 공격했다고 밝히고 민간인과 민간시설에 대한 공격에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보복을 불사하겠다는 자세를 나타냈습니다.
0: 오사카부 내에서 열렸던 전통 행사인 단지리 축제에서 사용된 대형 수레인 단지리가 전복되는 사고가 잇따라 이즈미 사노시와 이즈미 오오츠시에서 모두 두 명이 사망했습니다. 10일 오전 11시쯤 단지리 축제가 열리고 있던 이즈미 사노시 나가타키 교차로 부근에서 달리던 단지리가 전복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고로 10대부터 50대까지 8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이 가운데 단지리에 발을 걸치고 방향을 틀 때 등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닭갈이라는 역할을 맡았던 이즈미 사노시의 51세 회사 임원이 전복된 단지리에 접촉해 사망했습니다. 다른 7명은 2명이 골절 등의 중상을 입었고 5명이 경상이라고 합니다. 또 10일 오후 1시쯤 이즈미 오오츠 단지리 축제가 열렸던 이즈미 오오츠시 미야쪼 교차로 부근에서 달리던 단지리가 전복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고로 마찬가지로 닭갈이 역할이었던 이즈미시의 48세 회사원이 단지리에 깔려 사망했습니다. 또 10대부터 60대의 9명이 부상으로 병원에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두 사고 모두 단지리를 끌면서 방향을 힘차게 바꿀 때 발생한 사고로 경찰이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1: 일본과 한국의 문화교류 행사인 한일축제 한마당이 10일 서울에서 열려 일본 문화에 관심이 있는 한국의 젊은이 등으로 붐볐습니다. 한일축제 한마당은 일본과 한국의 문화교류 행사로는 최대 규모로 올해로 22회째를 맞았습니다. 행사장에는 기모노와 유카타 입어보기 등 일본의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부스가 설치돼 일본 문화에 관심이 있는 한국의 젊은이 등으로 붐볐습니다. 또한 양국의 어린이 합창단의 공연, 일본 무용과 한국의 전통 예능 판소리 공연도 진행돼 우후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행사장을 찾은 20대 한국인 여성은 많은 일본인과 만나 일본에 대해 직접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매우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인 남자 대학생은 SNS 등의 교류를 통해 한국이 단순히 이웃나라일 뿐 아니라 더 가까운 관계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에는 이춘경, 곽선영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32과 어떻게 가는지를 물어보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닌자의 열렬한 팬인 미국인 마이크는 친구 가이도와 고속버스를 타고 미에현 우에노시에 왔습니다. 역 근처의 한 의상 대여점에서 마이크는 닌자 복장으로 갈아입고 닌자 박물관을 향해 가려고 합니다.
0: 그럼 제32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마이크, 似合うね. 格好いい.
3: 嬉しいな. すみません. 忍者博物館まで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
2: この道をまっすぐ行ってください。 博物館は左にあります。
3: わかりました。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2: さあ、行こう。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닌자 복장을 한 마이크를 보고 가이토가 이렇게 말합니다.
2: 마이크, 似合うね.
4: 마이크, 어울려.
2: かっこいい.
4: 멋지다.
1: 마이크가 답합니다.
3: 嬉しいな.
4: 기쁘네.
1: 그리고 나서 행인에게 묻습니다.
3: すみません.
4: 저기요.
3: 닌자 박물관까지 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
4: 닌자 박물관까지 어떻게 가면 돼요?
1: 행인이 답합니다.
2: この道をまっすぐ行ってください.
4: 이 길을 곧장 가세요.
2: 博物館は左にあります.
4: 박물관은 왼쪽에 있어요.
1: 마이크가 말합니다.
3: わかりました.
4: 알겠습니다.
3: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4: 감사합니다.
1: 가이토가 마이크에게 말합니다.
2: さ、行こう.
4: 자, 가자.
1: 닌자 박물관은 그리 멀지 않은가 보군요.
0: 우에노시역에서 닌자 박물관까지는 걸어서 10분쯤 걸리는데요. 가까이에는 닌자 복장을 빌려주는 가게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마이크, 似合うね. 格好いい.
3: 嬉しいな. すみません. 忍者 박물관까지 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
2: この道をまっすぐ行ってください. 博物館は左にあります.
3: わかりました.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2: さあ、行こう.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닌자 박물관까지 어떻게 가면 돼요?
3: 닌자 박물관까지 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
0: 이걸 배우면 어떻게 가는지 물어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0: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이재욱,
2: 이춘경,
1: 이 콤비,
2: 좋은 콤비,
1: 하나 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욱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춘경입니다.
0: 네, 오늘도 하나카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 네, 오늘도 애청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소개해드린 다음에 10월 25일부터의 저희 단파방송 새로운 주파수 안내 그리고 관광정보 저희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새로운 콘텐츠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그럼 오늘 하나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그럼 오늘은 먼저 일본 국내에서 모로도미 마사코님이 보내주신 사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카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로도미 마사코라고 합니다. 저는 예전에 한국어 독학을 하기 위해 NHK 라디오 한글 강좌를 자주 듣고 있었고 지금도 금요일만은 그냥 듣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날의 짧은 키 프레이즈를 대화 형식으로 발음해 주시는 분들 중에 혹시 이재욱 아나운서 계십니까? 목소리가 이재욱 아나운서처럼 들리는데요. NHK 라디오 한글 강좌의 역대 출연자분들 중에는 NHK 월드 재팬 코리언의 아나운서가 몇 명 계십니다. 어느 출연자님의 강좌도 매우 즐거웠던 것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이홍복 아나운서의 유머 넘치는 강좌가 매우 그립습니다. 지금도 일본말 첫걸음으로 이홍복 아나운서의 즐거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있으시면 하나카페에서 NHK 월드 재팬 코리언의 아나운서분들이나 PD분들의 모습이나 평상시 어떻게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계시는지 소개해 주십시오. 앞으로도 즐거운 프로그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모로토미 마사코님은요, 이 NHK 라디오 한글 강좌에서 그날의 짧은 키 프레이즈를 대화 형식으로 발음하는 사람 중에 이재욱 아나운서가 계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질문을 해줬는데 어떠신가요?
1: 네,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제가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주변 사람도 다 모르는데, 목소리를 어떻게, 거기 그 제 이름도 소개하지 않고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감춘 건 아니고요. 짧은 키프레이즈라 특별히 뭐 이름 소개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예리하십니다. 모로토미님. 네, 그래도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모로토미 마사코님께서 언젠가 기회가 있으시면 카나카페에서 NHK 월드 재팬 코리언의 아나운서 분들이나 PD분들의 모습이나 또 평상시 어떻게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는지 소개해 주십시오라고 써주셨죠?
0: 네, 실은 저희 방송에서는요, 과거에 연말연시 특집 방송과 그리고 4월 1일 코리안 서비스 개시 기념일, 6월 1일에 국제방송 기념일에 맞춰서 저희 코리안 서비스의 아나운서 그리고 제작진이 총 출연하는 그런 특집 방송을 방송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1: 네, 사실은 뭐 저도 그러지만 우리 야마시타 PD도 이제 40년 가까이 여기서 같이 일하고 있는데요. 옛날에는 저희들이 신년 특집 방송을 또 아나운서들과 또 제작진이 특집 방송에서 새해 포부 또 뭔가 계획을 하나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한다. 그래서 저는 좀 체중을 빼겠다 그랬는데 실패한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만 연말에는 저희들이 이제 아나운서라 그래도 좀 목소리를 다른 면에서 들려드렸으면 어떤가 그래서 가라오케에서 모여서 노래를 해서 그것을 녹음해서 방송한 적도 있습니다.
0: 네, 6월 1일에 국제방송 기념일에는 저희 방송을 제작하는 모습을 소개하는 특집 방송을 모든 언어에서 방송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1: 네, 이 특집 방송을 통해서 아무래도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저희 방송에 좀 더 친근감을 느끼실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는 기회가 됐다고 그런 평가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하나카페에서도 좀 뭔가 새로운 좋은 기획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모로토미님의 사연을 통해서 또 하게 되는군요.
0: 네, 저희 다나카 PD와 야마시타 PD에게 꼭 한번 그 이야기 전하고 상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로토미 마사코님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에 살고 계시는 애청자 지강재님으로부터 사연 받았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이재욱, 이춘경 아나운서님도 잘 지내시죠? 항상 NHK 월드 재팬 한국어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지난번 하나카페에 소개한 알면 다르게 보이는 일본 문화 6번째 도서가 출판되었다기에 책을 구입하였고 제가 자주 다니는 전주 완주 도서관에 도서를 신청하여서 빛이 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혹시 전주 완주에 거주하신 독서 애호가님도 일본 문화 6번째 도서를 읽어보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청취자님들도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져 환절기 감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름이 아니라 9월 19일 토요일 저녁 8시에 방송되는 11,660kHz 주파수가 단파 라디오로 전혀 수신되지 못합니다. 오늘뿐만 아니고 이번 주에 저녁 방송에 11,660kHz 주파수가 수신 상태가 불량합니다. 예전에는 항상 심보5로 양호한 수신이 되었는데 왜 그런지 원인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청취자님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연을 주셨습니다.
0: 네. 그런데 지강재님의 이 매일 후반부에서 저녁 8시에 방송되는 11,660kHz 주파수가 이 단파라디오로 전혀 수신되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을 해주셨네요.
1: 네, 실은 이 지강재님은 이 밖에도 저희들에게 또 방송 수신 상태에 관한 사연도 많이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서 10월 1일자 사연을 좀 소개해드리면요. NHK 한국어 방송 수신이 실내에서 단파라디오로 수신이 되지 못합니다. 어제도 수신 상황 보냈는데 어떤 원인으로 그런지. 그러나 오늘 9,750kHz 일본어 방송이 어제와 다르게 수신이 매우 좋게 수신됩니다. 한국어 방송의 모든 주파수인 15,195, 11,855, 12,660, 그리고 11,915kHz 모두 수신 상태가 실내에서 수신이 어렵고 밖에 나오면 수신이 되지만 좋은 상황이 되지 못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전리층 영향이 아니고 송신소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느낌이 드네요. 타이완의 RTI 방송 9,715kHz 한국어 방송과 또 9,740kHz 일본어 방송도 양호하게 잘 청취되는데 NHK 한국어와 중국어 방송은 수신이 어렵네요. 이러한 내용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RTI 타이완 국제방송 수신 상태하고 비교를 하시면서 저희 단파방송의 수신 상태가 실내에서 수신이 좀 되기 어렵다. 이런 최신 수신 상황을 알려주셨습니다.
0: 네, 모처럼 저희 방송을 이렇게 잘 듣고 감상을 하시려고 하는데 이 단파 라디오로 들으시고 있는데 제대로 잘 수신 상태가 좋지 않으면 좀 난감하셨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래서 저희 지강재님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그리고 수신 상태 개선을 위한 주파수 변경 또 저희 안내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기서부터는 이 단파 방송 전문가 우리 야마시타 PD가 등장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야마시타 도로입니다.
1: 네, 이 지강재님 사연에서는 제 생각으로는 전리층 영향이 아니고 송신소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느낌이 드네요 라고 쓰셨는데요. 실제로는 어떻게 된 건가요?
2: 네, 단파 방송은 태양 활동에 의한 전리층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1년을 보면은 여름철에는 13MHz, 15MHz, 17MHz 등 높은 주파수의 전파가 멀리까지 도달하고 겨울철이 되면은 그들 높은 주파수로는 전파가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6MHz나 7MHz 등 낮은 주파수가 주로 사용됩니다. 그 중간인 9MHz와 11MHz는 계절을 불문하고 1년 내내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전리층 변화는 그날 그날로도 변화하고 있어가지고 낮에는 높은 주파수, 밤부터 새벽에 걸쳐서는 낮은 주파수 전파가 멀리까지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0: 네, 그래서 이 주파수 변경이 실시되거나 이 하루 방송 중에서도 시간대에 따라서 사용하는 주파수가 바뀌거나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군요.
2: 그렇죠. 실은 지금부터 30년 이상 전까지는 UN 기구인 ITU, 국제전기통신연합의 회원국은 단파방송의 사용 주파수를 미리 신청해서 세계적으로 조정한 뒤 계절적인 전리층 변화에 맞춰서 매년 3월, 5월, 9월, 11월에 첫 번째 일요일에 주파수 변경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때는 사계절에 맞춰서 1년에 4차례 주파수 변경을 실시했었기 때문에 전리층의 1년간의 변화에도 비교적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조정은 좀 번거롭고 1년에 4차례나 주파수 변경을 하게 되면 청취자 입장으로도 불편하다라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은 1년에 2번, 3월과 10월의 마지막 일요일에 국제적인 주파수 변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파수 변경을 실시하지 않게 된 3월부터 4월에 걸쳐 그리고 9월부터 10월에 걸쳐 즉 봄과 가을의 수신 상태는 약간 불안정하게 됐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은 바로 수신 상태의 변화의 과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그래서 이 지강재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현재 계절이 정말 그날그날 수신 상태가 크게 바뀌어서 불안정한 날이 많다 이런 의미군요.
2: 네, 맞습니다. 저는 VOA, 미국에서의 한국어 방송을 단파로 통해서 자주 듣고 있는데 VOA 한국어 방송은 지금 24시간 단파로 방송을 하고 있고 하루의 전리청 변화에 맞춰서 시간대별로 주파수를 변경하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전리청의 계절적인 변화의 과도기인 요즘은 밤방송 시간대의 수신 상태가 매우 불안정합니다.
0: 네, 저희 방송도 이 밤에는 중간중간 이렇게 띄어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같은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는 밤 8시대부터 10시대의 방송은 늦은 시간이 되면 될수록 이 수신 상태가 나빠지는 날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2: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코리안 서비스는 오는 10월 25일 일요일부터 계절적인 전리층 변화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낮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주파수 변경을 실시합니다. 저희 단파방송은 하루 9차례 방송하고 있는데 10월 25일부터 모든 방송의 주파수가 바뀝니다. 지금부터 새로운 주파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1,830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9,490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6,19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9,765kHz로 보내드립니다. 이들 방송은 모두 이바라기 현에 있는 KDDI 야마타 송신소에서 출력 300kW로 같은 안테나를 사용해 송신 방향 290도로 송신됩니다.
1: 네, 이 야마시다 PD님께서 소개해 주신 이 새로운 주파수는 저희 방송 홈페이지 하나 카페 코너에도 게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지강재님, 저희 단파 방송의 수신 상태에 대해서 정말 많은 메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야마시다 PD가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10월 25일에 주파수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수신 상태가 불안정한 날이 계속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야마시다 PD님도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에도 많은 분들이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시간 관계상 또 다 소개를 못해드렸지만 다음 주에 하나카페에서도 계속해서 또 사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이어서 관광정보입니다. 오늘은 도쿄에서 전철로 1시간 정도 가면 이 바닷내음이 물씬 풍기는 해변의 마을 후지사와시에 있는 에노시마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이 후지사와시의 관광객 수는 2025년에 2,149만 명으로 이 타이완, 필리핀 그리고 한국에서 오신 이 외국인 관광객들이 늘어서 3년 연속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0: 네, 최근에 후지사와시는 당일치기 관광지에서 밤에 체류를 하는 곳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이 밤에 해변을 즐길 수 있는 이벤트라든가 라이트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에 관광지에 상당히 주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먼저 이 가을 밤 하늘을 물들이는 후지사와 에노시마 불꽃놀이 대회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올해 후지사와 에노시마 불꽃놀이 대회는 10월 17일 토요일에 개최됩니다. 장소는 에노시마의 가타세 해안 니시하마인데요. 약 1,000발의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는다고 합니다.
0: 네, 불꽃은 오후 6시부터 30분간 진행될 예정이고요. 도쿄 신주쿠에서는 이 민영철도인 오다큐 전철 후지사와행 쾌속 급행을 타시고 이 종점인 후지사와에서 가타세 에노시마행으로 갈아타시면 됩니다. 신주쿠에서 후지사와 가는 이 쾌속 급행은 낮에는 매시 10분, 30분, 50분에 출발을 하고요. 그리고 이 갈아타는 시간을 포함을 해서 한 70분 정도로 이 가타세 에노시마역에 도착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올해 이 후지사와 에노시마 불꽃놀이 대회는 10월 17일에 개최되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촉박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아주 좋은 이벤트도 있습니다. 11월 3일까지 개최하고 있는 쇼낭 캔들 2026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쇼난 캔들 2026은 에노시마 사모의 코킹 정원을 중심으로 약 만 개의 촛불이 매일 밤 수작업으로 점등이 된다고 합니다. 예, 에노시마에 있는 전망 등대 에노시마 시 캔들의 라이트업과 함께 아주 환상적인 빛의 정원이 에노시마에 펼쳐집니다.
1: 네, 그리고 낮에는 가까운 가마쿠라에서 옛 거리를 산책하시면서 또 쓰루가오카 하치만구 그리고 하세데라라는 절에서 역사를 만끽한 뒤에 이 저녁에는 에노시마로 이동하셔서 밤에 이 라이트업을 즐길 수가 있는 그런 관광 코스가 아주 추천할 만합니다.
0: 네, 오늘 관광정보를 10월 17일에 개최되는 후지사와 에노시마 불꽃놀이 대회와 11월 3일까지 개최 중인 쇼난 캔들 2026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가마쿠라 관광과 함께 꼭 여러분 에노시마에 다녀와 보시기 바랍니다.
1: 네, 이어서 저희 홈페이지에 최근에 게재된 콘텐츠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 홈페이지 최신 뉴스라는 코너 밑에는요. 일본의 다양한 장르의 정보를 소개하는 짧은 영상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게재된 지 3개월로 게재가 종료되니까요. 아직 보지 못하신 분들은 꼭 한번 시간을 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그 일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네, 먼저 미에현 샌마이다에서 벼베기라는 영상 올라와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엑스포 캐릭터 미야꾸미야꾸 헬기로 옮겨져라는 영상 올라왔고요.
0: 네, 그리고 연어의 수확에 감사하는 아이누 전통의식 치러져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전통 신도의식 야부사메라는 영상도 올랐습니다.
0: 그리고 전통의 키시와다 단지리 축제 열려라고 하는 영상도 올라와 있습니다.
1: 네, 저희 NHK 월드 재팬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콘텐츠를 매일 갱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꼭 여러분 감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카페 여러분 어떠셨는지요? 방송 들으시고 느끼신 점, 소감 아니면 궁금하신 점, 근황 보고도 좋으니까요.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0: 네,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에 접속하셔서 가장 하단에 있는 공지사항 코너에 있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를 클릭하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카페 등 이 프로그램과 콘텐츠에 관한 감상과 사연은 메일 보내기에서 보내지 마시고요. 공지사항 코너나 하나카페 프로그램 소개 페이지에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지강재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밤과 낮에 일교차가 굉장히 큰 환절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히 계세요.

0: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32과 어떻게 가는지를 물어보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닌자의 열렬한 팬인 미국인 마이크는 친구 가이도와 고속버스를 타고 미에현 우에노시에 왔습니다. 역 근처의 한 의상 대여점에서 마이크는 닌자 복장으로 갈아입고 닌자 박물관을 향해 가려고 합니다.
0: 그럼 제32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마이크, 似合うね. 格好いい.
3: 嬉しいな. すみません. 忍者 博物館まで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
2: この道をまっすぐ行ってください。博物館は左にあります。
3: わかり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2: さあ、行こう。
0: 内容を확인할까요？
1: 忍者복장을한마이크를보고가이토가이렇게말합니다。
2: マイク、似合うね。
4: マイク、어울려。
2: かっこいい。
4: 멋지다。
1: 마이크가답합니다。
3: 嬉しいな。
4: 기쁘네。
1: 그리고나서행인에게묻습니다。
3: すみません。
4: 저기요。
3: 忍者博物館まで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
4: 忍者박물관까지어떻게가면돼요？
1: 행인이답합니다。
2: この道をまっすぐ行ってください。
4: 이길을곧장가세요。
2: 博物館は左にあります。
4: 박물관은왼쪽에있어요。
1: 마이크가말합니다。
3: わかりました。
4: 알겠습니다。
3: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4: 감사합니다。
1: 가이토가마이크에게말합니다。
2: さあ、行こう。
4: 자、가자。
1: 닌자박물관은그리멀지않은가보군요。
0: 우에노시역에서닌자박물관까지는걸어서10분쯤걸리는데요。가까이에는닌자복장을빌려주는가게가많이있다고합니다。자그럼오늘의대화내용을다시한번들어보시죠
2: 마이크似合うね格好いい
3: 嬉しいなすみません忍者博物館まで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
2: この道をまっすぐ行ってください博物館は左にあります
3: わかり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2: さあ行こう。
0: 오늘의중요표현은닌자박물관까지어떻게가면돼요
3: 닌자박물관まで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
0: 이걸배우면어떻게가는지물어볼수있게됩니다먼저중요표현의뜻을확인할까요
5: 닌자박물관
0: 은닌자박물관그뒤에
5: 마데
0: 는까지라는뜻의조사입니다
5: 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
0: 는어떻게가면돼요라는뜻이죠오늘의포인트는어떻게가는지를물어보는표현입니다목적지인장소에조사
5: 마데
0: 를붙이고그뒤에
5: 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
0: 를연결해서물으면목적지까지가는법을묻는표현이됩니다
5: 있따라
0: 는동사가다
5: 行く
0: 의조건을나타내는형태인데요여기에서는그대로외우시기바랍니다
1: 네그럼따라서발음해보세요
5: 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忍者博物館まで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
1: 잘따라하셨어요
0: 그럼어떻게가는지물어보는대화이해를들어보시죠교토역앞에버스정류장에서관광객이묻습니다
6: すみません金閣寺まで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
7: 101番のバスに乗ってください
0: 뜻을확인할까요
6: すみません
1: 저기요
0: 사람에게말을걸때의표현이죠
6: 金閣寺まで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
1: 긴카쿠지 절까지 어떻게 가면 돼요?
5: 긴카쿠지는
0: 긴카쿠지 절인데 목적지입니다.
7: 101번 노 버스에 놓ってください.
1: 101번 버스를 타세요.
5: 101번은
0: 101번.
5: 버스는
0: 버스.
5: 놓って는
0: 노르. 타다의 태형입니다.
5: 놓ってください는
0: 타세요 라는 뜻이죠.
1: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 金閣寺まで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 すみません. 金閣寺まで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
0: 그럼 이 밖에도 어떻게 가는지를 묻는 연습을 해볼까요? 호텔에 가는 방법을 모른다고 가정하고 지도를 가리키면서 물어보세요. 이 호텔은?
5: このホテル입니다.
0: 먼저
5: すみません
0: 이라고 말을 걸고 나서 가는 법을 물어보세요. 자, 해보세요.
7: すみません. このホテルまで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 すみません. このホテルまで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
1: 잘 따라하셨어요?
0: 오늘의 관련 어휘 코너에서는 방향에 관한 표현을 배우겠습니다.
1: 먼저 오른쪽은
5: 미기,
1: 왼쪽은
5: 히다리
1: 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미기, 히다리.
0: 다음에 곧장은
5: まっすぐ입니다.
0: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まっすぐ.
0: 곧장 가세요는
5: まっすぐ行ってください입니다.
0: 자,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8: マイク似合うね。かっこいい。嬉しいな。すみません。 忍者博物館まで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
2: この道をまっすぐ行ってください。博物館は左にあります。わかり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さあ、行こう。
5: 미아의 트래블 가이드.
1: 이어서 미아의 여행 안내 코너입니다. 마이크와 가이드는 미에현까지 고속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고속버스를 이용하면 시간은 걸리지만 비교적 저렴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일본의 고속버스에 대해서 전해드리죠.
0: 고속버스는 행선지에 따라서는 현지로 직행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야간 버스를 타면 자고 있는 동안에 이동할 수 있어서 시간도 절약할 수 있죠.
1: 네, 어떤 곳에 갈 수 있어요?
0: 노선이 다양해서 예를 들어 도쿄에서 나고야나 오사카, 교토 등지의 대도시로 가는 편은 물론이고 후지산이나 하코네, 쿠사스 온천 등으로 가는 직행편도 인기가 있죠.
1: 네, 어떻게 예약하나요?
0: 인터넷 등에서 간단하게 예약할 수도 있고요. 좌석을 지정할 수 있는 편도 있죠.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10월 11일 일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모태기 외상이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전화회담하고 트럼프 정부가 ICC, 국제형사재판소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데 대한 일본 측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모태기 외상과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10일 밤 약 15분간 전화회담했습니다. 회담에서 모태기 외상은 트럼프 정부가 9일 ICC, 국제형사재판소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국제사회에서의 법의 지배를 일관되게 중시하고 있다는 일본 측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모태기 외상과 루비오 장관은 긴밀하게 의사소통을 계속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모태기 외상은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 대원이 강도 살인 혐의로 체포된 사건에 대해 재차 유감의 뜻을 전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일미 간의 협의에 나가기로 확인했습니다. 이에 앞서 모태기 외상은 ICC의 아카네 토모코 소장과도 전화로 약 15분간 회담했습니다. 회담의 자세한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트럼프 정부의 이번 제재 발표에 따라 향후 대응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보입니다.
1: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나비 필라이 씨가 노르웨이에서 열린 행사에 온라인으로 참석해 국제형사재판소 ICC를 둘러싼 상황에 위기감을 나타냈습니다. ICC 재판관 등을 역임한 필라이 씨는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에서 10일 열린 노벨 평화상 관련 행사에 온라인으로 참석했습니다. ICC와 관련해서는 아카네 토모코 소장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9일 ICC 자체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필라이 씨는 행사에서 특히 ICC의 존속에 관해 매우 큰 긴장과 불안이 있고 많은 직원이 위협에 노출돼 있다고 느끼고 있다면서 ICC를 둘러싼 상황에 위기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염두에 두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나라가 ICC의 판사가 내린 사법적 판단을 이유로 제재를 발표한 것이라며 전대미문이며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하고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0: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ICC 국제형사재판소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한 데 따라 ICC에 가입한 125개국과 지역 가운데 일본을 포함한 21개국의 회원국 회의 의장단이 10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에서는 전례 없는 위협적인 조치의 확대는 재판소와 직원의 독립적인 사법 기능을 방해하려는 시도로 유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정의의 원칙과 사법의 독립을 견지하는 ICC와 그 직원을 지원해 간다는 결의를 재차 표명한다며 ICC에 대한 지지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아카네 소장 등에 부과된 제재를 포함해 철회하도록 요구했습니다.
1: 타이완의 라이칭더 총통이 건국기념일인 쌍십절 기념식 연설에서 중국이 압력을 강화하고 타이완 해협의 현 상황을 변경하려 한다며 방위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인도태평양 지역의 민주주의 국가에 연대를 호소했습니다. 타이완에서 10월 10일은 건국기념일을 의미하는 쌍십절로 타이베이의 총통부 앞에서는 10일 기념식이 열려 라이칭더 총통이 연설했습니다. 라이 총통은 중국이 군사력과 무력 공격에 이르지 않는 소위 회색지대의 수법으로 압력을 강화하고 타이완 해협의 현 상황을 변경하려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산업 등 타이완의 강점을 살려 방위력 강화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또 지난달 열린 미중 정상회담 등을 염두에 두고 미국과 중국이 대화를 통해 경쟁을 관리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하는 한편 타이완 사람들이 생존할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며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막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민주주의 국가가 연대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아울러 타이완은 평화를 소중히 하지만 자유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권위주의가 민주주의를 침식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책임 있는 행동으로 타이완 해협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지킬 것을 결의한다고 호소했습니다.
0: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정부에서 타이완 정책을 담당하는 타이완 사무판공실의 대변인이 타이완의 라이칭더 총통의 연설에 대해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담화에서 타이완 독립이라는 분열의 사고방식에 집착하고 대륙의 위협을 과장하며 민주주의가 권위주의와 대립하고 있다는 허위 서사를 선전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타이완 해협 양안의 대립과 대결을 조장하고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리고 타이완 독립의 분열 세력에 단호하게 타격을 가하고 부 세력의 개입에 반대한다며 조국 통일의 대업과 민족 부흥의 위협을 추진할 것이라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1: 사우디아라비아 당국이 수도 리야드의 공항이 인접국 예멘의 반정부 세력 후티파의 공격을 받아 12명이 숨졌다고 11일 발표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항공당국 등에 따르면 수도 리야드에 있는 국제공항이 예멘의 반정부 세력 후티파로부터 여러 차례 공격을 받아 12명이 숨지고 309명이 다쳤습니다. 또 민간기와 공항시설에도 피해가 미쳐 한때 운항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후티파의 대변인은 탄도미사일 등으로 공항을 공격했다고 밝히고 공항뿐 아니라 에너지 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공격을 경고했습니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 군 당국은 후티파의 미사일 설비를 공격했다고 밝히고 민간인과 민간시설에 대한 공격에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보복을 불사하겠다는 자세를 나타냈습니다.
0: 오사카부 내에서 열렸던 전통 행사인 단지리 축제에서 사용된 대형 수레인 단지리가 전복되는 사고가 잇따라 이즈미 사노시와 이즈미 오오츠시에서 모두 두 명이 사망했습니다. 10일 오전 11시쯤 단지리 축제가 열리고 있던 이즈미 사노시 나가타키 교차로 부근에서 달리던 단지리가 전복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고로 10대부터 50대까지 8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이 가운데 단지리에 발을 걸치고 방향을 틀 때 등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닭갈이라는 역할을 맡았던 이즈미 사노시의 51세 회사 임원이 전복된 단지리에 접촉해 사망했습니다. 다른 7명은 2명이 골절 등의 중상을 입었고 5명이 경상이라고 합니다. 또 10일 오후 1시쯤 이즈미 오오츠 단지리 축제가 열렸던 이즈미 오오츠시 미야쪼 교차로 부근에서 달리던 단지리가 전복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고로 마찬가지로 닭갈이 역할이었던 이즈미시의 48세 회사원이 단지리에 깔려 사망했습니다. 또 10대부터 60대의 9명이 부상으로 병원에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두 사고 모두 단지리를 끌면서 방향을 힘차게 바꿀 때 발생한 사고로 경찰이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1: 일본과 한국의 문화교류 행사인 한일축제 한마당이 10일 서울에서 열려 일본 문화에 관심이 있는 한국의 젊은이 등으로 붐볐습니다. 한일축제 한마당은 일본과 한국의 문화교류 행사로 문화교류 행사로는 최대 규모로 올해로 22회째를 맞았습니다. 행사장에는 기모노와 유카타 입어보기 등 일본의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부스가 설치돼 일본 문화에 관심이 있는 한국의 젊은이 등으로 붐볐습니다. 또한 양국의 어린이 합창단의 공연, 일본 무용과 한국의 전통 예능 판소리 공연도 진행돼 우후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행사장을 찾은 20대 한국인 여성은 많은 일본인과 만나 일본에 대해 직접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매우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인 남자 대학생은 SNS 등의 교류를 통해 한국이 단순히 이웃나라일 뿐 아니라 더 가까운 관계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에는 이춘경, 곽선영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20개의 월드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32과 어떻게 가는지를 물어보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닌자의 열렬한 팬인 미국인 마이크는 친구 가이도와 고속버스를 타고 미에현 우에노시에 왔습니다. 역 근처의 한 의상 대여점에서 마이크는 닌자 복장으로 갈아입고 닌자 박물관을 향해 가려고 합니다.
0: 그럼 제32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마이크, 似合うね. 格好いい.
3: 嬉しいな。あの、すみません。忍者博物館まで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
2: この道をまっすぐ行ってください。博物館は左にあります。
3: わかり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2: さあ、行こう。
0: 内容を확인할까요？
1: 忍者복장을한마이크를보고가이토가이렇게말합니다。
2: 마이크, 似合うね.
0: 마이크, 어울려.
2: 格好いい.
0: 멋지다.
1: 마이크가 답합니다.
3: 嬉しいな.
0: 기쁘네.
1: 그리고 나서 행인에게 묻습니다.
3: 아노, すみません.
0: 저기요.
3: 닌자博物館まで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
0: 닌자 박물관까지 어떻게 가면 돼요?
1: 행인이 답합니다.
2: この道をまっすぐ行ってください.
0: 이 길을 곧장 가세요.
2: 博物館は左にあります.
0: 박물관은 왼쪽에 있어요.
1: 마이크가 말합니다.
3: 分かりました.
0: 알겠습니다.
3: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0: 감사합니다.
1: 가이토가 마이크에게 말합니다.
2: 자, 이거.
0: 자, 가자.
1: 닌자 박물관은 그리 멀지 않은가 보군요.
0: 우에노시역에서 닌자 박물관까지는 걸어서 10분쯤 걸리는데요. 가까이에는 닌자 복장을 빌려주는 가게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마이크, 似合うね. 格好いい.
3: 嬉しいな. すみません. 忍者博物館まで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
2: この道をまっすぐ行ってください. 博物館は左にあります.
3: わかりました.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2: さあ、 行こう。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닌자 박물관까지 어떻게 가면 돼요?
3: 닌자 박물관まで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
0: 이걸 배우면 어떻게 가는지 물어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4: 닌자 박물관.
0: 닌자 박물관. 그 뒤에
4: 마데는
0: 까지라는 뜻의 조사입니다.
4: 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
0: 는 어떻게 가면 돼요? 라는 뜻이죠. 오늘의 포인트는 어떻게 가는지를 물어보는 표현입니다. 목적지인 장소에 조사
4: 마데를
0: 붙이고 그 뒤에
4: 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
0: 를 연결해서 물으면 목적지까지 가는 법을 묻는 표현이 됩니다.
4: 있다라는
0: 동사 가다,
4: 이크의
0: 조건을 나타내는 형태인데요. 여기에서는 그대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4: 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 忍者博物館まで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
1: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어떻게 가는지 물어보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교토역 앞에 버스 정류장에서 관광객이 묻습니다.
5: すみません. 金閣寺まで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 101番のバスに乗ってください.
0: 뜻을 확인할까요?
5: すみません.
1: 저기요.
0: 사람에게 말을 걸 때의 표현이죠.
5: 金閣寺まで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
1: 긴카쿠지 절까지 어떻게 가면 돼요?
4: 긴카쿠지는
0: 긴카쿠지 절인데 목적지입니다.
6: 101번 노 버스에 놓ってください.
1: 101번 버스를 타세요.
4: 101번은
0: 101번.
4: 버스는
0: 버스.
4: 놓って는
0: 노르. 타다의 태형입니다.
4: 놓ってください는
0: 타세요라는 뜻이죠.
1: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4: どう言ったらいいですか? 金閣寺までどう言ったらいいですか? すみません. 金閣寺までどう言ったらいいですか?
0: 그럼 이 밖에도 어떻게 가는지를 묻는 연습을 해볼까요? 호텔에 가는 방법을 모른다고 가정하고 지도를 가리키면서 물어보세요. 이 호텔은?
4: このホテル입니다.
0: 먼저
4: すみません
0: 이라고 말을 걸고 나서 가는 법을 물어보세요. 자, 해보세요.
2: すみません このホテルまで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 すみません このホテルまで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
1: 잘 따라하셨어요?
0: 오늘의 관련 어휘 코너에서는 방향에 관한 표현을 배우겠습니다.
1: 먼저 오른쪽은
4: 미기,
1: 왼쪽은
4: 히다리
1: 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4: 미기, 히다리.
0: 다음에 곧장은
4: まっすぐ입니다.
0: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4: まっすぐ.
0: 곧장 가세요는
4: まっすぐ行ってください입니다.
0: 자,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7: マイク似合うね。かっこいい。嬉しいな。すみません。 忍者博物館まで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
2: この道をまっすぐ行ってください。博物館は左にあります。わかり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さあ、行こう。
8: 미아의 트래블 가이드.
1: 이어서 미아의 여행 안내 코너입니다. 마이크와 가이드는 미에현까지 고속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고속버스를 이용하면 시간은 걸리지만 비교적 저렴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일본의 고속버스에 대해서 전해드리죠.
0: 고속버스는 행선지에 따라서는 현지로 직행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야간 버스를 타면 자고 있는 동안에 이동할 수 있어서 시간도 절약할 수 있죠.
1: 네, 어떤 곳에 갈 수 있어요?
0: 노선이 다양해서 예를 들어 도쿄에서 나고야나 오사카, 교토 등지의 대도시로 가는 편은 물론이고 후지산이나 하코네, 쿠사스 온천 등으로 가는 직행편도 인기가 있죠.
1: 네, 어떻게 예약하나요?
0: 인터넷 등에서 간단하게 예약할 수도 있고요. 좌석을 지정할 수 있는 편도 있죠.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びてろ待ってろ、このまま済まぬ。ふには不慣れの意地がある。いつか